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과 10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안디옥 공동체 17번째 세 번 바뀐 손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다가 80년대 학교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국민학교를 가게 되면 새 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짝꿍을 다 만나게 됩니다. 짝꿍을 만나게 되면 이제 새 학기 첫 시간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책상에 줄긋기 다 해보셨나요? 이미 오래된 나무 책상이기 때문에 다 줄이 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 위에 선배들도 다 그랬으니까 다 그어져 있는데 굳이 새학기 첫 시간이 되면은 서로 세력 싸움을 하려고 여기는 절대 못 넘어온다 그러면서 줄을 그어놓죠. 그리고 나서 서로에게 약속합니다. 이 선 넘어오면 다 내 거. 네, 다 내 거. 이러면서 서로 이제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선을 넘지 않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팔꿈치가 이렇게 조금 넘어갈 것 같으면 옆에서 벌써부터 팔 넘어온다, 팔 넘어온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우개가 굴러가기도 하고, 연필이 굴러가기도 하면 내 거다! 라고 하면서 서로 막 빼앗아 가지고 자기 이렇게 필통에 넣기도 했습니다. 꼬맹이 시절에 선 하나가 뭐 그리 대단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그어놓고 그렇게 그 선에 매여가지고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다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 이렇게 선을 하나씩은 긋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사람, 여기까지는 내 사람, 저기부터는 남 사람, 여기까지는 편해, 그런데 저기는 조금 불편해. 우리들의 마음에는 다 이런 줄 하나씩은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긋기에 아주 능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매여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선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바울의 손인데요. 바울의 손이 어떻게 그렇게 세 번 바뀌어가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계입니까? 그렇죠. 남을 묶던 손,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는 손을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1: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한 문장 안에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단어들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엄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엄한 교훈. 내가 엄한 교훈 속에 살았다. 이 원어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깐깐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깐깐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깐깐함이 조금 더 깊어지면 뭐가 될까요? 라떼. 라떼는 말이야. 내가 부목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떼는 말이야. 나는 내가 며느리였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자신의 엄격했던 과거의 경험, 엄격하게 살았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라떼로 살아가다 보면 남는 것은 꼬장꼬장하다라는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꼬장꼬장해지는 거죠. 깐깐함을 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꼬장꼬장함 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따뜻한 품은 사라지고 아주 뾰족한 가시만 남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깐깐함이 나에게서만 나한테만 머물면 다행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깐깐한 거예요. 나 열심히 믿어야 돼. 나 열심히 살아야 돼. 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했나? 나를 향한 깐깐함이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두 번째 단어가 또 나옵니다. 바울이 젤로테스, 열심히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열심. 이것은요, 단지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물불 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변을 두루 살펴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다 품어안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마 아주 열심히 특심일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내 눈이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딱 내 눈. 시각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상황과 여건이 잘 보이지 않고 나의 열심이 꽂히는 그곳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삶이 세 번째 단어 어떻게 됩니까? 남을 결박하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다른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서 자유를 박탈했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엄한 교훈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열심을 갖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자유를 빼앗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이 넉넉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넉넉해져야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품어안게 되는데 마음이 더 넓어져야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깐깐함에 열심히 붙어버리면 결국은 남을 결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면서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바울 자신이 묶여 있었던 거죠. 뭐에 묶여 있었습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 내가 갖고 있었던 교만이라는 사실에 본인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어놓은 선 안에 갇혀 있으면서 꼼짝달싹 못하는 자신의 모습은 생각 못하고 결국은 내가 묶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묶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과거에 물고기 한 마리를 키우던 권사님 댁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집에 금붕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금붕어가 한 마리가 있으니까 조금 외로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물고기를 한 마리 더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어항 안에 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얘가 이 새로 들어온 친구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친구가 뿔이 난 거예요. 왜냐? 옛날에 친구가 없었을 때는 엄마가 주는 거 누가 다 먹었어요? 지 혼자 다 먹고 있었어요. 지 혼자 다 먹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큰 어항 속에서 마음껏 온 세계를 자기 혼자서 막 휘젓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친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가 있으면 피해 가야 되고 친구가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그 큰 어항 속에서 사는 게

0: 이제는 조금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참다 참다 못해갖고 이 월드에 살던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한번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친구가 상처가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원래 살던 물고기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던 거예요. 야, 이제 엄마가 주는 거 나 혼자서 다 먹겠구나. 마음껏 저 넓은 어항들을 이제 마음껏 돌아다녀야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얘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픽 죽어버렸던 거예요. 권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얘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왜 죽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대답해서 외로워서 죽었겠죠. 뭐 친구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로 들어왔던 입양에서 온 애가 죽어버리니까 그 물이 썩어버렸던 거예요. 어항 안에 있었던 물이 썩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썩은 물 속에 사는 이 물고기가 결국은 썩은 물을 먹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진 거죠.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는 이 어항 안에서 같은 물을 쓰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둘이 사실은 한 어항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어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쫓아내고 누군가를 결박시켜 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이 결박당해서 내가 편안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라는 어항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지고 예수님의 속이 상하고 하게 돼서 우리도 또한 속이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물을 다 오염시키고 결국은 그 오염된 물을 너도 나도 마시다 보면 다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손, 남을 결박하는 손이 가지는 한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선,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손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끌려가는 손. 지금까지는 남을 결박했는데 이제는 어떤 손으로 바뀝니까? 끌려간다. 자,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0: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자, 남을 결박하는 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요, 삶의 주어가 나였어요. 나가 중요해요. 누구를 가서 잡을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두 다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그런데 끌려가는 손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바울이 질문하잖아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자기가 주어로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자기의 손을 내려놓는 것이죠.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거기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이제는 바울이 정합니까? 예수님이 정합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바울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어가 바울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결과 나타난 것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되어서? 끌려갔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0: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길 내내 나는 어린아이처럼 남의 손을 의지해서 더듬거리며 끌려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들어가는 길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무력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더듬거리며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던 초엘리트가 바로 바울입니다. 가말리엘 문하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최고 중에 최고였었던 그 바울이 어느 순간 스스로 더 이상 걷지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남을 묶었던 손이 이제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무력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빛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자 바울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신비합니다. 너무 밝다 보니까 눈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산속에 있는 터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다 가보셨죠? 터널에서 앞을 보고 막 달려가다가 터널 끝에 해가 막 빛나는 그 터널 끝을 통과할 때 앞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신비합니다. 터널 속에서는 내가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터널이 잘 보여요. 그런데 터널이 끝나고 진짜 빛이 임하는 환한 곳에 가니까 눈이 보여서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분명히 잘 보였는데 왜 잘 보였을까요? 어두움에 내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빛을 보게 되면 내 눈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터널 속에서 봤던 건 내 눈이 어두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보였던 거구나. 바울이요, 율법에 익숙해져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율법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된 빛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동안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신앙의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한 자리, 내 스스로 볼 수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길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통,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초청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약함이 은혜입니다. 약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무력할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세 번째 단계의 손이 나타납니다. 어떤 손입니까? 그렇죠. 이어주는 손.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결박했던 손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손의 단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이어주는 손. 다른 사람을 이어준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1: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0: 아멘. 아멘. 자, 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예요. 이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수없이 맞죠. 돌에도 맞고 사람들에게도 맞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고생이란 고생, 생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이제 늙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또 하나의 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에베소서 3장

그런데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함께 그 은혜의 궤적을 우리가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맨 먼저 작은 자, 이 단어를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단어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최고로 내가 작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최고로 어떤 사람이다? 내가 작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갖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저희 아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엄마, 엄마,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보다 더 큰 애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 최상급은 더 이상 없다라는 말. 그게 끝이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사람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 작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작은데 나보다 그것보다 더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틀린 말이고 논리적으로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헬라어, 이 엘라키스토테로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없었다라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래요. 없는 단어. 이 없는 단어를 바울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오랫동안 좀 묵상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아마 생각했겠죠. 지난 30년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내가 그어놓은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고통을 주었던 그랬던 나를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지난 30년 동안 살았던 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작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이게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조금만 더 제가 잘 묘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큰 은혜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작다. 더 작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앞에 얼마나 컸으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수없이 고뇌하면서 은혜를 표현할 만한 단어가 무엇일까?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단어가 이거예요. 가장 작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작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이 짧은 한 글자 속에 담겨있는 이 깊고도 깊은 참된 은혜를 만난 사람, 은혜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말씀 다시 에베소서 3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천천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단어를 하나하나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 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뭐라고요? 더 작은 나,
더 작은 라면은 내가 지금

지금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커졌다라는 거예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으면 내 손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작아졌을 거예요. 작아진 그 나,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 작고 작은 나, 그 작고 작은 내 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측량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손은 어떻게 됐다고요? 쬐끔해졌어요. 쬐깐해졌어요. 너무너무 작아졌는데 이 작디 작은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데 그 은혜의 크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측량했어요. 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측량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 손 위에 있다고 말합니까? 작디 작은, 가장 작은 내 손 위에 얹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손은 작아졌는데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더 풍성해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비밀이 가장 작은 손에 담겨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며 역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작으니까, 그래서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너 가난하니? 내 부유함 가지고 일할 수 있어. 너 아프니? 내 건강 줄 테니 너는 일할 수 있어. 너 배운 게 없니? 너 내 지식 가지고 일할 수 있어. 나의 능력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내가 작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작디 작은 내 손 위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작은 손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온 초대교회 가운데로 흘러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컸을 때에는 사람들을 묶어버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이 작아지고 나니까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예, 사실 설교 한 편을 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가 잘 안 써지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이 설교문에 들어가야 할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이 이렇게 공허하다, 너무너무 공허하다,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할까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이 무력해졌어요. 그때 썼던 시가 하나 있는데 제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들어보시고 혹시 좋은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어둠이 짙게 고인 방, 선풍기 소리만 시끄러이 맴돕니다. 누군가의 텅 빈 속을 채울 단어를 찾지만 정작 내 마음의 밑바닥은 시리도록 가라앉아 있습니다. 타닥타닥 자판을 질러내는 둔탁한 소리가 갈 곳을 잃고 뚝뚝 떨어지는 먹먹한 한숨만 같습니다. 스스로를 데우지도 못한 차가운 속으로 애써 타인의 몫이 될 온기를 더듬어 찾는 길고 막막한 밤. 조금 네, 이게 목사로서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참 어렵더라고요. 설교 한 편을 써내고 제 마음도 데우지 못하고 제 안에 온기도 없는데 그래서 막막해진 저의 빈손,
그 빈손을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서림의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0: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내 코가 속자라서 남을 돌볼 여력이 없고 내 마음의 밑바닥이 가라앉아 있어서 누군가를 잡아줄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작아진 아무것도 아닌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무력해진 것과 같이 여겨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원수가 형제가 되도록 은혜의 징검다리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묶던 손이 남에게 끌려가 결국은 남을 이어주는 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상에 줄 긋던 아이들 이야기 기억하시죠?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줄을 그어놓고 학기 초가 되면 줄을 그어놓고 지우개도 뺏고 연필도 뺏고 싸우던 그런 짝꿍이 1년을 같이 지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학기 초에는 그렇게 잘 보이던 선이 어느 순간 보면 보이지 않아요. 학기 말쯤 되면 여기에 선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누가 선을 지운 게 아닙니다. 선을 지운 게 아니에요. 선이 필요 없어진 거죠. 같이 도시락도 까먹고 같이 싸우고 같이 선생님한테 혼나고 같이 책상에 올라가서 벌 서고 운동회 때 같은 편이 되고 시험 쳐다가 망해가지고 같이 울고 웃다 보면 결국은 그 선이 의미가 없는 것들로 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바울도 이를 악물고 선 지워야지 한 게 아니라 더 큰 것,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들어오게 되자 선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필요 없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꼭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서림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어놓았던 선들, 우리가 만들어놓았던 그 선들이 필요 없어지는 그 단계, 희미해지는 그 단계, 의미 없어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국

02688-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

0: 하나님께서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주신 삶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제 하백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달려갈 것인가, 또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구역마다 어떤 꿈과 비전을 소유해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간을 두고 묵상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책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그 책은 이런 책이에요.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읽어드리면 뭘 버려라? 꿈을 버려라. 아, 이런 발칙한 책이 있어요. 꿈을 버려라.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라도 꿀 수 있으면 좋은데 꿈조차 버리라는 거예요. 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이런 책을 썼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책을 딱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참 특별한 분이세요. 정홍준이라는 목사님인데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까지 하고 미국 건너갔는데 어떠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미국에 있는 플러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 목회학 석사하고 목사 안수를 2000년도에 미국에서 받았어요. 지금도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 마켓플레이스 시장 경영의 현장에 나가서 경영자들이 세상에 세속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어떻게 하면 이 경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지도하는 훌륭한 목회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버리라는 것은 뭐냐, 꿈도 꿈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세속된 꿈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대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런 안티 기독교인들, 반 기독교적인 세력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교회 안에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강단에서도 하는 이 설교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일신의 성공을 향한 그러한 설교와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 십자가의 그 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거나 희생한다라는 그런 것은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긍정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공 철학과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꿈은 집어던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비전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진짜 훌륭한 비전인가, 아니면 버려야 될 꿈인가, 이것을 한번 잠깐 점검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감사가 없는 꿈은 야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시죠.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부자로 사는 것이 꿈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움이 짧아가지고 가방끈이 짧아서 무시당한 것이 사무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 아니에요?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 되고 높아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욕망이고 야망이지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비전은 지금 주어진 거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비록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갖고 싶은 걸 못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좋은 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남은 인생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나이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이러한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 진정한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비전이지만 작은 것을 외면한 것은 야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금 것이 작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도 충성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몸을 불살라서라도 헌신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면 다 하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큰 것은 약속들을 잘하는데 실상 작은 것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순교의 제물로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겠나이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실상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대개 이렇습니다. 너 아무개를, 우리 따라서 용서해라. 이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면 좋겠다. 기도 중에 너를 만나고 싶구나. 하, 이런 거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지금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귀로 안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에 충성을 안 하니까 당연히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소한 것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큰 거 맡겨주면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주님이 어떠한 음성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면요, 점차적으로 눈이 열어져요. 점차 큰 비전도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야망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보다는 누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건물, 우리나라에도 몇천억짜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다 불살라질 거예요. 남는 건 뭐예요? 사람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할 때는, 가정에서 먼저 일을 할 때는, 그렇죠, 사람을 먼저 이렇게 돌보고 그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밀고 나가는데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야 오라요, 안 해야 오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 하나님이신 주님이 설교할 때도 트집을 잡잖아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때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내 욕망과 내 뜻 야망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그 과정이 잘 됐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과정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따라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꿈이다, 야망이다? 야망이다, 야망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위험한 그런 그 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은 가장 오래되고도 뿌리 깊은 그 죄악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나를 높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영광에서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빼먹기 시작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교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적극적인 교만이에요. 아주 자기를 피하려고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어디 그 노인정 같은 데서도 뭐 자랑하려면 뭘 내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거든 뭘 사야 돼요?
밥이라도 좀 사가면서 해야지. 그거 너무 자랑하는 거 듣기 별로 힘들어요.

박탈감 느껴지고 소화 안 되고 잠이 안 옵니다. 자랑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맨 입으로 그 대거 쓰. 그러니까 자랑하면 누구든지 싫어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를 뽐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교만이 아니라 우리 따라서 하죠. 소극적인 교만. 이게 문제예요. 소극적인 교만. 이건 뭐냐? 자기를 막 적극적으로 뽐내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알아줘야지 나를. 누군가는 언젠가는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탑재가 돼가지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누구도 잘 모른다? 나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제가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해, 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은연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끝까지 모든 영광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을 끝까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나쁜 꿈 네 가지를 다 버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꿈을 찾아야겠어요? 오늘 책 표지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정답은 여기 나옵니다. 꿈을 버려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서 꿈을 다시 찾아라? 우리 따라서 하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오늘 꿈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럼 어떻게 꿈을 찾냐?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꿈을 찾은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 16대 자손이자 제사장이고 학자인 누구예요? 에스라.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잘 지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목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아버지가 에스라실 때는 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면 좋겠다. 비록 우리가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야지.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요 못 지내요? 못 지내죠. 제사는 어디서 지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있지요.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포로교환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다가 네 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3차에 돌아오는데 1차에 이 스룹바벨과 그 일행들이 지금 이 성경 본문 한 60년 전에 이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복원을 해요. 2차 성전을. 그런데 60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성전만 있지 믿음이 없잖아요. 성벽도 없잖아요. 그러니 다 훼손이 되고 성도들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결혼해버리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제는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아이 그거는 성경 말씀이지 어떻게 삶 속에 그렇게 한대 장로님도 그렇게는 안 해 목사님도 안 하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더군다나 성전이 없는 이 페르시아에서는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에스라가 항상 마음의 갈등이 있죠. 나는 제사장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가만히 생각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기도하든지 뭘 깨달아요? 아, 옳거니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인데 내가 지금 이 성전 중심의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페르시아에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한절은 심령으로 하다가 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뭘 해주세요?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에스라엘 도와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페르시아 이 시민도 아니고 이방인 끌려온 사람이 왕한테 가가지고 뭐 부탁하면 다 들어줘. 여러분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이 표 끊어 KTX 끊어가지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님 어이 하백교회 뭐 주장

내주시고 못 해주시고 그럼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뭐 광주가 조금 이렇게 소외되니까 뭣도 해주시고 뭣도 들어오게 해주고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100개 얘기하면 몇 개나 돼요? 한 개도 될까 말까요? 소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황제에게 말하면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이고 페르시아의 황제가 너무 아껴요. 뭐든지 말만 해라. 다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이 대제국의 황제의 예쁨을 받고 촉망을 받는 관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촉망을 받으면 그 자리를 떠나요, 오라요? 아니면 고생으로 가야 돼요? 거기 눌러 앉아야 돼요? 눌러 앉아야 된다는 분이 한분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페르시아 왕이 뭐든지 말만 해라,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막 훌륭한 기독 정치인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막 대통령 비서 실장도 여기서 나왔으면 대통령님 이것이 없어. 아이, 그래야지, 그래야지. 막다 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청와대 비서 실장 앉아 있어야 돼요. 어디 저기 울릉도로 가야 오라요. 너무 어려운 걸 부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요. 그래서 꿈을 버리라는 거예요. 꿈을 어디서 발견해라? 십자가에서 발견해라.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고위 관직으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는 것이 옳으랴. 에스라는 생각했어요. 내가 말만 하면 황제가 들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도우신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명예롭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따라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가장 아름답고 영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모든 촉망받는 그 직위, 그런 모든 관리로서의 그런 것들을 벼슬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척박한 땅, 성벽도 무너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 지은 지도 60년이 넘어서 다 거미줄을 쳐져 있고 너 나올 거 없이 레위인들도 이방 여인들로 결혼해버리는 이 시대에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삶으로 여러분의 이 삶을 비전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지금처럼 뭐 KTX 타서 뭐 쭈루룩 가는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직선거리로 900km인데 성인 장정이 이렇게 쉬엄쉬엄 가면 몇달 만에 갈수 있어요? 한달 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달 걸렸어요? 9절에 보면 첫째 달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다섯째 달초 하루,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몇달 걸렸어요? 그죠. 한 달이면 갈 것을 넉 달이 걸렸어요. 몇 명을 끌고 가냐면 1800명가량, 정확히 말하자면 1754명을 데리고 갔는데, 어른 남자만 취급했으니까 애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갈 길을 넉 달에 걸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가다가 막,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에스라여 맹장이 터졌나이다, 막 화장실이 급해요, 나 성질 나서 못 가겠어요, 내 남편이 너무 속상하게 해서 못 가겠어요, 막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인생의 여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좋은 비서실장 자리 꿰차고 있으면 좋을 것을 그 어려운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요, 때로는 울면서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꽃길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가시밭길이라고. 왜 그런 길을 가냐? 편히 갈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는데 왜 그런 걸 하야? 여러분, 거룩한 눈을 뜨면 사람들은 가시밭길 같고 발에 피가 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거룩한 샤론의 꽃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뭘 했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60년 넘게 성전이 훼파가 돼 있고 사람들은 다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알고도 어기는 그 시대에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학자냐,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삶으로 모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위험을 감수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너부터 잘해라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결심했던 게 뭡니까?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겠다. 내가 연구만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에 해당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비난

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하백교회 30주년 설립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책 나눠 받으시면 페이지 24페이지에 담임 목사인 제가 노란 고무신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그림인데, 제가 이제 원래는 담임 목사를 할 비전이 아니었어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고 제 아내도 있지만 이제 제가 병원 원장이기도 하잖아요. 병원을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상담 교육 목사만 하겠다라고 애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교육 목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에스라가 그런 것처럼 야망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영혼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이렇게 품고 정말 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회는 못하니까 한가는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 2년 동안을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헐뜯헐뜯 하면 안 돼버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조금 뭔가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2년간을 그냥 가정교회로 천막치고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한 7년을 목회상담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는 못 땄지만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맞게만 주시면 잘 품고 갈 것인데, 2년이 되니까 이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막내딸이 대학교에 합격을 해놓고 취미생활 하는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그랬더니 제 막내가 그래요. 아빠가 원하는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 하나 그려줘. 마음속에 그렸거든요. 아, 이런 교회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그림을 다 그 제 후사에도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면은 이런 교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교회로 왔어요? 할렐루야. 와서 보니까 교회가 똑같아요, 모양이.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좀 이따가. 제 딸이 모르고 그런 그 그림이 하백교회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더 신비로운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이 30주년 기념 문예집에 들어있는 이 사진, 그림이 이제 정현석 장로님이 이걸 넣었는데, 저하고 상의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저한테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 이 그림이 너무 좋은데 지금 표지에다 넣으니 여기다 넣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뭔 사진인지는 알아요. 그래도 몰라요. 하여튼 이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넣었거든요. 할렐루야. 넣어놓고 보니까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30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거죠. 예야. 목회를 할 적에 당회원이든 우리 권사님이든 어느 모든 성도들도 담임 목사도 우리 따라서 영혼을 섬기자. 건물이 먼저가 아니고 시스템이 먼저가 아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오늘 에스라서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가르칠 적에 막 야단치고 아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가서 한 행동이 뭐예요? 울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네 교회가 어찌다 여기까지 왔나이까.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와서 막 이렇게 감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립 기념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참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냐, 여러분 살펴볼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십자가로부터 비롯이 되고 나의 모든 기득권도 때로는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쓰고 남은 물질이 아니라, 쓰고 남은 건강이 아니라,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소중할 때, 가장 귀하고 바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네 교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9-8000,

010-5281-2234번 010-5081-223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9-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얘기를 하죠. 항해 여정이 길어지자 그 배에 탄 선원들은 매일같이 날씨와 환경을 탓하며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요,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보면은 항상 이런 글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콜럼버스는 이렇게 가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원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은 이렇게 기적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찬양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세. 파도 소리와 함께 듣고요. 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캐리 언더우드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성경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이 말씀 시편 3편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8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2님, 극동방송을 들으며 은혜받고 회복되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이 많아 새벽마다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7028님, 시편 3편 8절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극동방송 한국교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0358님,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 우리 자녀들과 이 땅 이민족에게 내려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말씀 안에 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0487님, 성령의 담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8531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자녀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6495님, 50대로 보이는 67세의 사람입니다. 요즘 시편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외우는 말씀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정답을 적습니다 하시면서 시편 3편 8절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외우고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2134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아멘입니다. 2545님, 극동방송의 오프닝을 들으며 나는 타인의 상처와 약점을 감싸주지 못하고 들춰내어서 아픔을 주진 않았는지 늘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0871님, 아침에 비가 조용히 내려서 비닐 페트병 모아둔 걸 정리 다해 집에서 내놓으니 비가 그쳐서 좋았습니다. 요즘은 체력이 크게 올라 집안 소일거리도 재미있어요. 또 짬짬이 말씀도 쓰고 있답니다. 아멘. 5667님, 오늘도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신 주말 보내십시오. 3846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226님, 사랑부라고 지적장애, 자폐장애우들의 교회 공동체가 있는 서울 영락교회로 등록합니다. 춘천서 기차 타고 가는데요. 하지만 늘 마음의 기쁨의 주일이랍니다. 아들과 제가 교회 잘 정착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부가 어느 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기름을 넣어주면서 서비스로 차의 앞유리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다 들어가자 직원은 부부에게 다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 앞에 유리가 아직 더럽다며 한 번만 더 닦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얼른 알았다고 대답하고 다시 앞유리를 닦으며 혹시 자신이 보지 못한 벌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며 유리를 한 번 더 닦아냅니다. 직원이 다 되었다고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번에도 남편은 아직도 유리가 더러워요. 당신은 유리 닦는 법도 몰라? 좀 제대로 닦아보세요. 라며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손을 내밀어 남편의 안경을 벗깁니다. 그리고 휴지로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서 남편에게 다시 씌워줬습니다. 남편은 깨끗하게 잘 닦여진 앞 유리창을 보게 되고 비로소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얼룩진 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내게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죠?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이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이 있습니다. 몇 절의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뽑은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데 몇 절의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나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8909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친정아빠와 큰오빠가 몸이 아픈 가운데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속히 치료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인도하소서. 아멘. 7758님, 방송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648님, 다시는 6.25 같은 동족 상잔이 없게 하시고 남북을 주 안에서 통일시켜 주옵소서. 아멘. 3170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움직이며 삶의 모든 중심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입니다. 1229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 교회 윤선자 권사님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뇌사 상태랍니다. 부디 치료의 하나님께서 윤선자 권사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1229님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네, 한 줄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선자 권사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940님, 전도의 현장에서 26년간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을 얻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옵소서. 아멘. 6488님, 대한민국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 하루속히 남한에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져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은 남남북녀로 통일가정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0923님,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음을 압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복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8799님, 주일 주방식사 봉사로 교회 가는 중에 방송을 들으며 이렇게 정답을 문자로 보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권능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인 저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제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 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에게 영과 육의 큰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묵상했지요. 이 묵상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폭풍우 속에서도 늘 주님의 권능 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6월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의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6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새달 7월에 뵙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래전 한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인 것이죠.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하게 아니, 됩니다.
1: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예. 테레사 수녀가 예.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인도에 캘카다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준비는 했지만은 그때 기도가 거기 갈 때 성경 하나 하고 찬송가 하고 이분

0: 큰 여옷 하나 가져갔는데 이 옷이 떨어지면 난 어디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모르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갈카다로 가겠습니다. 그게 데레사 수녀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레사를 통해서 그 수녀원의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는 게 100군데가 시작됐죠.
1: 예.
0: 그리고 노벨상까지 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는 거죠.
1: 아멘. 저희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0: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극동방송 동해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 함께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강원도 동해, 동해감리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서동식 장로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극동방송 동해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3: 그래, 거기서 오실래니까 어저께 서울 오셔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오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3: 이야, 참 대단한 정성이네요. 그러면 동해에 운영위원님 몇 사람이나 돼요?
2: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그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3: 그렇죠?
2: 예상이 됩니다.
3: 이번에 원주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 오셨어요?
2: 5명 이번에
3: 오셨죠?
2: 불러왔습니다.
3: 좋았죠?
2: 굉장히 좋았습니다.
3: 네, 뭐가 좋았어요?
2: 일단은 뭐 전국에서 모이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네. 호떡도 잡숴보셨어요?
2: 호떡 정말 맛있습니다.
3: 그 호떡 하신 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제가 수거 값하고 자료 값은 드릴게요. 아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모금해서 인도 저기
1: 캄보디아.
3: 예, 거기 데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0만 원은 그 수고한 사람들 데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호떡 먹고 싶어서 다음에도 또 호떡 하러 올 것 같아요.
1: 네, 그분께서 모금 방송 때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3만 원만 대고 50만 원을 전부 보내셔서 인연이 됐습니다.
2: 들었습니다.
1: 그러셨죠. 이 강원 극동 방송과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셨어요?
2: 대략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전파 선교사로 이제 뭐 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 직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좀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때는 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2: 극동방송 사역은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이나 이런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방송 선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영동권이다 보니까 방송국이 처음에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당으로 전파되는 이 강원 극동방송의 그 방송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뭐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1: 이게 또 접경 지역이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2: 네.
3: 교회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장로님이요?
2: 네, 장로입니다.
3: 또 사모님은?
2: 지금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사모님 고향도 동해?
2: 네, 동해입니다.
3: 또 장로님 고향도 동해?
2: 네.
3: 그러면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2: 동해가 이제 북평 지역하고 묵호 지역이 합쳐서 동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북평이 이제 친정이고 저는 묵호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년, 이제 동해감리교회 청년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초교파 청년 모임이 생겼어요. 각종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청년이 고문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부탁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그때 초교파 그 모임의 회계를 맡고 있는 게 집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3: 근데 그때 그럼 사모님도 예수 믿고 그 동해 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2: 사실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해 쪽이.

0: 예, 그래서 예, 예.
1: 토속 종교가
0: 그렇습니다.
1: 있고
0: 예.
1: 또 바닷가니까 예. 뭐 용왕님도 믿고 뭐 그런 게 많을 그렇습니다. 텐데 언제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0: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뭐 이 교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6학년 때 예. 우연한 기회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다섯 명이 놀러 갔다가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교회 좀 나올 생각 있냐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네. 제가 동해교회에 추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거의 끊임없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2: 교회 놀이터도 참 중요하네요.
0: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었거든요.
2: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0: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재무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한 30년 있었고요. 찬양대랑 성가대 봉사도 한 30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는 아직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1: 그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0: 그 가스펠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그 찬양 네.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 찬양하고 네. 찬송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 그 노래
2: 네,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예, 예.
1: 아마 그거를 좀 찾아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시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네. 또 큰 병을 앓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2: 2018년도에 네. 대장암을 네, 알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가족력이 있어서 네. 네, 아버님, 어머님, 뭐 큰 누님, 큰 형님 이제 저까지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아,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일 정도만 입원했던 것 같아요. 예. 전이된 곳이 한 곳이 없다고.
3: 할렐루야.
2: 그래서 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렇게
1: 지금 뭐 큰 병에 네. 보시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아, 우리 장로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고 방송국 일이고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갚게 되는데 사실 거긴 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운영위원 한다는 게 힘들죠. 아, 네. 근데 거기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 네네.
1: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 한번 아마 나라사랑 축제를 네. 동해 가서 한번 해야 돼요. 아, 네. 애들이 한 700명 돼요. 아. 그래서 동해 어느, 그 뭐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해요. 네.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동해 운영위원이 이제 올해는 익산하고 여수를 가게 돼요. 네네. 700명이. 네. 그게 다 자비량이로 가니까 그렇죠. 저 거기 한번 시장님한테 이거 나라 사랑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한번 격려를 해드릴게.
2: 네네.
1: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운영위원들이 힘날 거예요.
2: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극동방송 운영위원님은 그래도 운영위원장 있을 때 뭐 하나 해야지. 예. 그럼 이제 동해 삼척 교회가 몇 개나 돼요?
2: 동해 삼척에 초교파로 한다 그러면 한, 그래도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큰.
1: 그리고 교회가 거기 많습니다. 해군 부대도 있고.
2: 네. 일함대.
1: 육군 부대도 있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 다 뭐 군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잘해요. 나라 사랑 축제를.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싶다. 뭐 지금 어디 계획된 데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마 삼척 동해 거기 어디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2: 네. 네네.
1: 거기서 하면은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많이 와요. 꽉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동해 운영위원들이 살 거예요.
2: 네, 그렇게.
1: 거기 한번. 그때 갔을 때 총리 된 사람이 포럼을 한번 했죠.
2: 네.
1: 예. 그것도 또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맞아, 한번
2: 네.
1: 해요.
2: 강릉에서 뵀습니다. 예.
0: 네. 네. 나라사랑 축제 보시면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로님께서도 찬양을 통한 특별한 간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2: 아, 제가 워낙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양 때문에 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0: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성질이 없어서 제가 한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실력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1: 너무 놀라운데요.
0: 네,
1: 그럼 갑자기
0: 저도 깜짝
1: 노래했는데
0: 놀랐습니다.
1: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0: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또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예, 그
2: 아니,
0: 키,
2: 제가
0: 올라가,
2: 우리
0: 예.
2: PD들 들어,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말안 들어요? 찬송가 많이 내보내. 그러니까 PD들이 이렇게 찬송가로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많이 내보내. 찬송가 많이 내보내라. 이제 양현민 아나운서는 아마 많이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1: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2: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생업은 뭘 하셨어요?
0: 생업은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 계열인데 지금은 세무 회계 쪽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 보면 이제 회계 사무실에 제 사무장으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회계 쪽 일을 하시다 보면 샘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실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0: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은 예,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1: 아프셨던 때 이야기도 좀더 듣고 싶은데, 아까 대장암 4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0: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50이 안된 나이거든요. 그때 18년인데 이제 49쯤 됐을 나이에 하나님 정말 50까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항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이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1: 할렐루야.
0: 네, 이곳은 뭐 항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술 회복되면 내려가셔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래서
2: 하나님의
0: 예, 와서 바로 이제 거의 생활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1: 네. 이제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환우들이 많으신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희망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1: 아멘.
0: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2: 그 치유의 하나님,
0: 네.
2: 역사의 하나님.
0: 네, 믿습니다.
2: 그러니까 아마 동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2: 예, 이제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되겠네요.
0: 네.
1: 네, 잠시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샬롬.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동물과 식물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옥기 집사 올림.
1: 네,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3: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늘 했듯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도 늘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라고 기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말씀 나누시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네,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는 생각하다가 동해, 삼척 그쪽에 한번 나라사랑 축제를, 사실 강원도는 옛날 옛날에 한번 속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규모. 네.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700명이 가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엄청 대형이지만은 애들이 찬송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거기 특별한 노래들이 있으면은 그거 외워가지고 불러요. 네. 그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13, 14 이틀 중에 하루를 내서서 네. 사모님하고 와서 보심 찬양대 좋아하신, 찬양을 좋아하신다니까. 네. 한번 와서 보시고 내년에 우리 삼척 동에서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기회예요.
3: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게. 네.

0: 동해 쪽에는 또 그런 문화행사가 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2: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좋은 계기가
0: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장로님 앞으로도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극동방송 동해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

186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국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세파는 한국 사람들에게 친근한 표현이며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시험을 3번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1차, 2차, 3차까지 기회를 제공하고 점수를 합산하는 종목도 있고 1, 2, 3차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반영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나 오락게임에서도 패자 부활전으로 다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법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데 음주운전에 3번 적발되면 영구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고 벌금도 가중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음주운전자의 잘못을 처벌하는 취지가 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살아갈 기회를 3번까지 제공하는 은혜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도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면 애누리 없이 단번에 책망하기보다 보통은 3번까지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삼세파는 어떤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애청자 여러분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아니 바로 오늘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하나님께서 애청자 여러분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 말씀을 현대의 일상 언어로 생동감 있게 풀어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감으로 영원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날마다 허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 23절 새번역입니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신 기회를 놓친 부자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기회를 잡지 못한 부자가 떨어진 지옥은 맹렬히 타는 불에 몸이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며 물이 단 한 방울도 없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움과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부자는 그때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섯 형제

0: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시 제공해 주시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요청은 거절되었고 29절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대답의 내용 중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를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전도자들의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직장에서, 사업에서, 길거리에서 영상으로 전해지거나 극동방송으로 선포되는 복음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애청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니 오늘 애청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를 수없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고 계속 거절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라는 뼈아픈 의미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선언합니다. 곧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때 망설이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권면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모든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새벽 아침에 해가 뜨고 바다 건너 해가 지면 하루가 저물죠. 종일 활동하다 만물은 또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오죠. 성경

성경은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구가 수십억이라지만 그 삶이 녹록지만은 않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뒤엉킵니다. 더 대자연까지도 폭염과 혹한과 가뭄과 홍수가 속절없이 생겨나죠. 도무지 예측하기 힘든 환경 속에 매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신 삶을 넋끈히 감당해내죠. 나를 감싸는 모든 환경과 관계를 긍정하며 믿음으로 품어내는 우리는 성도니까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에

말씀입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욱 하고 당장 화를 내시나요? 그렇다면 미련한 자입니다. 인정해야 회개가 있고 개선도 있을 수 있으니 스스로를 살펴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 슬기로운 자는 수치와 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넉넉히 참아내죠. 윤상은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3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을 생각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불러봤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면 네, 이 찬송 맞죠? 불러봤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쵸?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그죠? 네, 이제 목사님이랑 어울리지 않나요? 방송을 들으며 이 문자를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선곡이 내가 매일 기쁘게가 나왔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문자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3213님. 와, 이 찬양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네, 그렇게 불러보신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노랫말이 네, 또 얼굴이 또 빨개지네요. 아, 제가 이거 얼굴이 조금 얇아서 네, 저와 어울리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려고 하고 계셨는데 네, 방송 또 이제 방송 타이밍에 또 맞춰서 또 보내주시려고 일주일을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그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네, 우연이 없죠. 은혜입니다. 사실 꼭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꼭 알맞게 그 일이 멍석이 쫙 펼쳐지듯이, 카펫이 쫙 펼쳐지듯이 네, 그렇게 희한하게 때가 맞춰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나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우연이네 하고 넘기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 의미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저 지나갈 일도 우리에게는 감사요 은혜가 되니 이 자체가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길이 되는 겁니까? 우리 3213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합해져서 네, 이렇게 어우러지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말이죠. 네, 이런 걸 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나 할까요? 주님 안에 축복하고요.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안에서 열린 마음과 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이번 사연은요 8625님 주신 사연이에요. 목사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막 장난이 막 또 치고 싶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시각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사연을 소리로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봐요. PC 화면에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리 그렇게 읽어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막 장난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처음 봤을 때도 왜 이제서야 보내주셨나요? 막 이러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내용이 주말에 늘 듣는데요, 토요일은 밀린 일들 하고 주일은 예배보고 교회를 하느라 참여가 힘드네요. 늘 잘 듣고 있고 걷기 하면서 듣습니다. 덥지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네, 8625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령 상태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막 넘치는 것을 느끼고 있는 마음밭이에요? 아니면 야, 이 세상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와, 하나님, 지금이 내 인생에 최고 전성입니다. 이런 귀한 시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상황입니까?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인생 쭉 살다 보면요, 희한한 것,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넓은 눈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이 사연을 함께하며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날이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고 하면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면 불쾌지수라는 게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덕된 모습들을 놓치기가 또 쉬워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은혜로운 사연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과 더욱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혼자 모든 걸 다 해내려 하지 말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들을 들으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시간 하는데, 또 주일은 또 예배드리고 교회를 하고 또 평일에는 또 토요일은 또 일, 밀린 일도 하고 이러느라 참여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처음 사연 보내는데 편하게 그냥 단어 하나라도 던지듯이 주셔도 좋습니다. 늘 이 시간 여러분 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마음 담은 사연이라면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온누리 워십 앨범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역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계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과 전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술과 문학, 영상 분야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문화예술 활동의 문턱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모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각 지역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장애인복지관과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 관람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교실, 디지털 교육과정 등을 잇따라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과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0: 맞춤형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참여 기회가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에게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사회 참여와 자립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 지역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말과 글은 우리가 세상에 왔다가 떠나는 날까지 함께하죠.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필수품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죠. 오죽하면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말과 글,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삼가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말과 글로서 덕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소리엘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죠. 이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분명하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살긴 하지만 오늘만 바라보며 살진 않습니다. 영원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명식의 천국 있으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뵐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또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에필로그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안산 시립합창단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어쿠스틱 아이빅 앨범 중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또 위러브의 본향을 향해 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잠시 머무는 숙소를 영원한 집처럼 생각하고 꾸미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기보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겠죠. 하늘의 시민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삶,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토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옹기장이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더 라이트워십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 세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옵니다.

이하나의 쉼표하나 토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한계에 부딪힐 때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요. 이 한계를 넘어설 때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가장 큰 절망을 이겨내고 나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둡게만 보였던 세상 속에 희망이 보이고 패배로 가득 차 보였던 인생에도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절망적인 끝에 다다라 있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넘어서세요. 그 끝 너머에 있는 세상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아하고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새로운 세상과 한 단계 더 진화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한계가 없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나무엔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원웨이 싱어스가 부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시편 11편 7절 말씀. 한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너무도 많은 기준과 전통과 관습이 문화가 변함에 따라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관습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울 수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그것들이 제시하는 절대적인 안정을 원하지만 그것들이 요구하는 규칙에서는 예외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올바름과 공정함과 거룩함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신다. 사실 인간은 모두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된 욕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온전한 삶을 살 능력이 없다. 지금껏 단 한 사람만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함의 기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살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며 구원의 선물을 통해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어슴푸레한 잿빛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명쾌함과 명확함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신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시편 11편 7절 말씀.

레거시 콜트의 It is Well, 영어 찬양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필그림 미션 코어의 하나님의 음악, 이은경님의 내 영혼 평안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네, 우리 삶에서 평탄함은 평안함을 주지만 위기 가운데는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런 굴곡이 없는 평탄함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지금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또 느끼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임하셨으며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여러 차원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처음 빛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해나 달의 빛임이 필요 없는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십니다. 이토록 성경은 일관되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0: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6월 한 달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달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켰나요? 며칠 전에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날이었지요. 우리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다퉜던,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방금 찬양으로 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나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아홉 가지 중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는 희락, 즉 기쁨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겨서 기쁜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지요.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지요.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성품이지요. 여섯째는 양선이에요. 착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지요. 일곱 번째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해요. 온유는 여덟 번째 열매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포용하는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고,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모두 맺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날마다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부르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Children 어린이 찬양으로 I've got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노아 워십의 감사해요 성령님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엘리사예요. 나는 나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지요. 불말과 불병거가 스승님과 나를 갈라놓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어요. 그 이후 내가 여리고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곳 물이 나빠 농사짓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셨다고 말했죠. 여리고의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리고의 물이 좋은 물로 고쳐졌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은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잇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흥분되고 감사했지요. 그런 후 내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칠었고 나를 아주 괴롭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올라가라!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는 길에 불량한 무리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비아냥대며 조롱했어요.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빗대어 너도 올라가 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사라져버려! 이런 뜻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이었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비아냥대거나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부모님이 부르면 못 들은 채 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가지는 않았나요? 선생님에 대해 수근수근하거나 조롱하고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선생님을 대하며 선생님을 낮춰부른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 여러분의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 선생님,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이 있어요. 또 있을까요? 학교 보안관 아저씨는요? 학교 급식실에서 여러분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조리사님은요?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요. 맞아요. 모두 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신 권위자예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공손하게 대하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아냥댔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끔찍한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분명해요. 결국 그 불량한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암곰 두 마리에 찍혀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그날 42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엘리사 선지자를 비아냥대며 조롱한 불량한 아이들은 그들이 엘리사의 권위에, 엘리야의 권위에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끔찍한 죄의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권위자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공손히 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돌이키세요.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변화되도록 반드시 도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된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감사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권위자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의 어린이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권위자는 꼭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순종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며 가정의 식탁 문화가 회복되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먹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보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도 소개해드리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도 또 함께 나누는 식탁도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송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낀 점, 어디서 누구와 듣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 깊이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매일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집의 부엌이, 매일 음식을 먹는 우리 집 식탁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0: 있는 장소와 시간이 되길 바라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김태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음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저희가 함께 나눌 음식은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식재료는 아니지만 저희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현장보다는 온라인으로 또 많이 드리시고.
0: 맞아요.
1: 또 교회에서 뭐 식사교제나 소그룹 모임 같은 것들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누구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었는데 벌써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0: 네,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음식인가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도 할 수 있는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비빔밥이요.
1: 아, 네,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1위로 늘 뽑히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음식이기도 한데 그 비빔밥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재료들의 맛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으면서 그것이 또 함께 어우러졌을 때 전혀 새로운 맛과 향으로 굉장히 잘 어우러짐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음식이거든요.
0: 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성경적이기도 한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어우러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0: 네. 아니, 전에 저희가 마음 이렇게 편하게 만나고 먹고 같이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네. 은혜였다. 네. 얼마나 감사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가 그동안 또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들으면서 많은 시도들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나가고 또 주의 만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못하신 교회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또 나름 안전한 방법으로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같이 떡을 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우리에게는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0: 참 감사하네요. 네. 정말 새로운 시도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가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 공동체성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로 존재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 보고 어떻게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네.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흔히 이 말씀을 읽으시거나 묵상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기도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또 바로 그 전 구절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이구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되게 쉬우실 텐데 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0: 네.
1: 이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관한 문제, 즉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0: 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네. 거기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네. 나와 있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할 때 교회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약속이자 또

0: 권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온라인 줌으로도 요즘에는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이렇게 시도해 보고 네. 계시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 안에 그렇게 모이면 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네.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하고 또 시대는 변하지만은 어떤 형식 또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하시는 일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0: 마더아이즈 가정식탁. 요리하시는 목사님 김태영 목사님과 함께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조리법은 비빔밥이겠네요.
1: 네, 비빔밥인데요. 집사님 혹시 비빔밥 많이 해 드시나요, 집에서?
0: 네, 저는 뭐 간단하게 꼭 다 갖추지 않아도요. 뭐 그냥 간단하게 재료들 있는 거 넣고 네. 비빌 때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네.
1: 정식으로 비빔밥을 하기에는 사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죠.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하고 또 하나하나 볶고 양념하고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쉽게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있는 재료들로 네. 넣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0: 네. 어떤 방법인가요? 네.
1: 아마 여러분들 삼겹살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고.
0: 아유, 삼겹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1: 맞습니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식재료인데 삼겹살 활용해서 제육볶음 양념장으로 네. 또 야채도 또 많이

0: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제육볶음 양념으로 하면은 삼겹살로 안 하고 그냥 고기로 해도 될 텐데 왜 삼겹살 부위로 해야 하나요?
0: 네, 삼겹살 부위로 하면은 조금 더 고기에 씹는 맛이, 왜냐하면 이 비빔밥이다 보니까 다른 고기로 해도 물론 맛은 있겠지만 삼겹살이 씹힐 때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었었어요.
1: 네, 네. 삼겹살 네. 비빔밥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까요?
0: 삼겹살 제육 비빔밥?
1: 아, 네. 네. 삼겹살 제육 비빔밥. 네. 조리법 소개해 주세요.
0: 네. 삼겹살을 먼저 구워 주셔야 되는데, 삼겹살은 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드실 때 자르는 크기보다 잘게 잘라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비빔밥을 해서 같이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잘게 잘라 주시고요. 그것을 먼저 후라이팬에다 잘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양념장을 섞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양념장은 일반적인 제육볶음 양념장이면 괜찮은데 저만의 요리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파인애플을 사용합니다.
1: 파인애플 갈은 거요?
0: 아니요. 그냥 파인애플을 잘게 잘라서 사용해요.
1: 아, 그래요?
0: 네. 한국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일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과일이라고 해봐야 갈아서 소스에 네. 넣는 정도밖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1: 네, 양념으로.
0: 맞아요.
1: 양념 잴 때 그렇게
0: 그렇죠.
1: 하죠.
0: 네. 하지만 밥이나 또 고기 이렇게 다른 야채들과 함께 섭취할 때도 과일의 단맛이 보충이 되면 굉장히 맛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고추장 양념이나 제육볶음을 할 때 설탕을 넣지 않고 파인애플 그 통조림에 있는 국물 조금하고 네. 파인애플 과육을 썰어서 같이 있으면은 설탕을 더 넣지 않아도 충분히 단맛도 우러나오면서 또 그 파인애플이 터질 때의 식감이 삼겹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그래서 삼겹살이 들어갔고 제육볶음의 양념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또 굉장히 상큼한 맛이 살아있는
1: 약간 동남아 쪽 음식 네.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기도
0: 네,
1: 하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와 양념을 충분히 볶아주시고 난 다음에 야채는 주로 이제 양파,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애호박 정도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따로 볶으시기 힘드시면 고기 볶으실 때 함께 볶으셔도 괜찮고요.
1: 네, 그럼 다 빨갛게 되겠네요.
0: 그렇죠. 네, 혹시 그게 싫으시면은 양파하고 애호박 정도만 따로 볶아주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는 이 제육볶음 양념장이 또 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상추와 깻잎을 잘게 잘라주세요.
1: 아, 싸서 먹는 게 아니고요?
0: 싸서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비벼 먹을 수 있게끔 네. 잘게 잘라서 밥 위에 올려주시고 양파하고 호박 볶은 거 그리고 삼겹살 볶은 거를 한 숟가락 얹으셔서 비벼주시면 아마 굉장히 맛있게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다른 양념을 더하지 않아도
0: 네,
1: 고기에 다 양념이 네. 묻어 있으니까
0: 네,
1: 그걸로
0: 맞습니다.
1: 비벼 먹으면 간이 맞겠네요.
0: 네.
1: 저는 비빔밥 할 때 아이들이 안 먹는 야채, 뭐 당근 같은
0: 네.
1: 거 이런 거 잘라가지고 채 썰어서 볶아서 넣으면 네. 아이들이 또 그럴 때 먹어서 좋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제육 양념이기 때문에 조금 맵기를 덜 하시면 어린 자녀들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야채들을 잘게 써셔서 같이 볶아주시면 또 삼겹살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파인애플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같이 소개해 주신 삼겹살 제육 비빔밥 재료들을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삼겹살, 애호박, 양파, 대파. 대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0: 고기 볶을 때 같이 넣어주시면 네. 돼요.
1: 대파, 그다음에 깻잎, 상추는 잘게 썰어가지고 네. 위에 얹고 파인애플, 통조림. 네, 양념은 제육 양념이니까 많이들 아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0: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 2, 3으로 갑니다. 고추장 1, 그리고 간장 2,
1: 네.
0: 고춧가루 3.
1: 아, 네. 1, 2, 3.
0: 네.
1: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를 1, 2, 3으로 네. 1대 2대 3으로 넣고 마늘과
0: 나머지는 취향대로
1: 네.
0: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국물을
0: 되니까요.
1: 조금

0: 넣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1: 설탕 대신에 파인애플을 넣는 거기 때문에 또 파인애플 과육만 쓰면은 농도가 너무 되직하기 때문에 살짝 파인애플 국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괜찮습니다.
0: 네. 목사님, 아까 한 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또 팁이 있을까요?
1: 요 팁으로 말씀드리면 고기를 절대 재워놓으시면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파인애플이 연육작용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파인애플이 들어간 음식을 고기 양념을 고기에 재놓으시면 고기가 다 흐물흐물해져 버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 양념은 미리 재워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볶으실 때 바로 넣어서 그날 딱 드시기 좋습니다.
0: 네. 더 간편하네요.
1: 네.
0: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족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 네. 상추나 깻잎 같은 것도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씻으면서 원래 야채는 칼이 안 닿는 게 가장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잘게 써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자녀들하고 북북 이렇게 찢으시면서 같이 네. 준비를 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삼겹살 제육 비빔밥. 오늘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주인공 음식이었는데요.
1: 네.
0: 목사님, 공동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1: 네.
0: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네.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공동체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 또 개인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태영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방송 들으시며 느끼신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돌보심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각자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업장과 직장으로, 나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본문으로 우리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끊임없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만 보아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로 인하여 기업이 되게 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사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은 이 복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늘에 속한 복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만 이 복을 받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복을 받지만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이 복은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매우 배타적인 하나님으로 볼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우리 외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복의 가치를 알고 기뻐했다는 뜻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원하는 복들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딱 요약하면 나 잘되고 내 새끼 잘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늘 바라는 복은 나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는 게 복입니까?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겐 제사함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또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죠. 진주는 여러분 귀하지만 돼지에는 먹을 것만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만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공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만 달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만 알아보고 우리만 감사할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내 편 아니니까 안 준다가 아닙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여러분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리란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 그 생명을 나누은 자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생명의 양식인 자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여러 명들의 나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 명의 나들이 모여서 종교생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생명들이 우리가 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여러분 어쩌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의 공동체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섬기다가 이 신령한 복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발견한 자리는 여러분 다 달라도 발견한 보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라는 십자가라는 복음이라는 이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지 예배당 다니고 복받으려고 다니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 감정의 터치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식회사죠. 이번 남아프리카에 선교를 갈 때 제 조카가 따라갔는데 조카가 자기 딸도 데려갔어요. 경비만 해도 두 사람이 한 700만 원 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제 조카가 2주 동안 선교 활동하면서 자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은 아마 1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인 손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삼촌 다음 선교지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일 나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몰두하면서 삽니다. 무언가에. 문제는 무엇에 몰두하며 내가 살고 있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선교를 가는 것은 그 선교지에 내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내 아버지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길을 두시는 분들이 거기 가면 언제나 만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지친 영혼들이 그곳에 가면 언제나 있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정말 좋은 공동체들이 그 선교지에 가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으로 갑니다. 또 저는 여러분 선교지 가는 이유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신령한 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남아프리카 두 도시에서 있었던 김치 페스티벌을 보면서 김치라는 이 음식의 위력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교단이 다르고 사역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김치 하나 때문에 모여요. 김치 때문에 웃고 김치로 인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주고 싶었던 것은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한 글자라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프레토리아에서는 제가 약 1시간 동안 선교사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김치를 받으러 왔겠지만 그것을 매개체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진짜 영적 김치를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 김치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김치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 속에 영원히 남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김치가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말씀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김치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다 모였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내년에도 목사님 꼭 오셔서 말씀 꼭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라는 동질감을 훨씬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주고 싶어하는 것을 귀하게 받았구나. 물론 여러분 김치에 감사하는 것도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비교해서 그렇지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선교지에 갔었을 때 김치에 감사하는 선교사님들과는 악수만 했는데 말씀에 감사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껴안아줬습니다. 우리라는 동지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또 10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리고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시요
내 길

우리의 빛이시니이다. 주의 말씀이 저에게 복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복입니다. 제가 선교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 아프리카 이번 나눔 시간 때 마지막 날 우리 교회가 선교 가면 마지막 날 나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눔 시간 때 이번 선교 여행에 함께 참석했던 제 후배 목사인 정 목사님이 나눔 시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와서 보니 강 목사님의 성도 사랑이 차원이 다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훌륭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자리가 되게 불편해합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런 생각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저에게만 살짝 하든지 제 없을 때 하든지 하면 되는데 저를 앞에 두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마음이 되게 힘들고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이 조금도 민망하거나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듣는데 왜 내가 불편하지 않고 민망하지 않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불편하지 않았는가?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여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비 내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 우리 교인이지, 우리 교회 성도지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목회에 아 이렇게 잘 섬겨주고 신앙이 좋으니까 내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본질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까지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말씀을 찾아 모든 불편을 뿌리치고 이 지하까지 오신 분들이라는 인식이 저한테 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만난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더라고요.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거의 대다수는 말씀이 중매를 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누구 소개로 오거나 누가 전도를 하거나 온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중매를 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다 만나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하는 양식으로 듣는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다른 목사님들보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데서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민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되 있잖아요. 말씀을 양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지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이 주어지면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식과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지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늘 새로운 것을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 저번에도 했는데요. 몇 달 전에 들었는데 그 예와 암이다. 다 아는 예합니다. 그 내용은 내가 이미 성경 읽고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판단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지식의 관심은 여러분 언제나 늘 새로운 곳에 내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지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는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아는 말을 전해주는 목사는 허접한 목사인 거예요. 하지만 양식은 다릅니다.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 평생 뭐 먹습니까? 밥 먹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거죠? 근데 밥 먹으면서 아, 어제도 먹었는데 말이야. 또 먹으라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죠. 왜? 밥은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100번을 읽어도 시편을 1000번을 읽어도 질리는 법이 없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몇십 번 읽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질리는 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성경을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는다 해도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더 읽으면 더 읽을수록 더 목마르고 더 굶주리고 더 배고프고 더 사모하고,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수천 번을 외웠던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는 지식으로 성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 설교도 본문만 다르지 똑같아요, 내용. 여러분들 다 속고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제 설교를 오래 들은 분들 알지만은 똑같잖아요. 본문만 말씀, 스토리만 바뀌지 똑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막, 목사님 어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시지? 백화목 맞네, 맞네. 100년 만에 하나 날까 목사 맞네 막 이러잖아 여러분들이. 저는 똑같은 말, 그 신기합니다. 똑같은 말 해요 저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양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복음은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하나님 나라 수천 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런데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에겐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롭거든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사명 공동체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봉사가 있어야 하고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교회는 전도가 있어야 되고 선교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만들어내는 열매지 주님께 접붙어 있는 가지인 교회가 만들어 접붙어 있기에 나타나는 열매이지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나가서 전하고 일하라고 밀어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그건 열매라니까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곳. 저는 그게 성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부활절날 안 하지만 저는 성찬이 하는 형식들이 진짜라면 매주 할 겁니다. 그런데 성찬의 본질은 말씀을 그리스도인 그분의 말씀을 뜯어서 먹는 양식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대체로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분들이 대체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찬이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그리 자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찬의 본질이라 생각하거든요. 오늘 저게 성교 마지막 날 나눔 시간 때 제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은진 집사님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해서 바로 그 앞에 출근할 때 옷 입을 때입니다라고 말한 제 아내를 아주 뻘쭘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 다 뻘쭘했어요. 저렇게 말해서. 그래서 속으로는 치만 잘났네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굶주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뭔가 하자가 아니라 예수로 굶주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피와 살과 생명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기 위하여 모이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 이 생명의 그분의 피와 살,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의 피와 살, 그 생명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굶주린 공동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늘 먹을 걸 먹고 해주신 이유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는 다 먹게 돼요. 그분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그 양식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안에서 은혜가 넘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지.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고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인하여 넘치는 힘으로 섬김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생명을 공급받고 그 다음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이 되어져요. 헌신을 하면 내 자랑이 되지만 헌신이 되어지면 자랑이 아니라 감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넘쳐야 돼요. 힘이 넘쳐야 돼요.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공급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지 말라 해도 헌신과 섬김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하는 사람과 교회들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사람을 소모시키는 공동체가 됩니다. 소모가 되지요. 말씀이 양식이 안 되는데 헌신만 요구하고 청숙만 요구하면 그건 번아웃 될 뿐 아니라 저는 그건 여러분 영적인 앵벌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앵벌이를 시킨다 말입니다. 양식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스도란 양식이 안에 없는데 하라 해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지금 공황장애에 걸리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양식도 안 되는데 일만 해야 되고 사명만 자꾸 강요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 본질, 헌신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목말라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일단 되어야 교회가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헌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굶주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이 들어와 힘을 얻어서 아 나도 하고 싶어 해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 주실 때만 하는 게 헌신이지 그 외의 헌신은 다 자기 의입니다. 이 순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양식이 되면 여러분들, 사람들은 적을 대로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례비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다 사랑하고 먹을 거 입을 걸 공급합니까? 그런데 제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선교 나갈 때 제 돈 쓰고 제 시간 쓰고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내 안에 양식이 되니까, 그분의 힘이 내 안에서 넘쳐나니까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싶으시고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흘러넘쳐서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진짜 그게 바로 열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서 그분이 양식이 되어서 맺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매 대신에 장식을 합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뭘 하는 것처럼. 그건 전부 크리스마스 추리에 장식하는 장식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장식을 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찬송을 한 곡해도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열매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잖아요.

0: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명은 양식을 먹은 사람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양식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 그 같은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 헬라말로 헤몬,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되어서 감당하는 것이지 아, 저 집사보다는 내가 더 많이 했지 아, 난 저 사람보다는 못하니까 열등감 느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로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로서 하나님 나라 가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령한 복이 뭔가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명은 양식의 결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담비 내리는 교회가 이런 참된 양식을 같이 나누는 우리가 되고 우리 중에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 다음에 가장 소중한 말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짜 우리 말씀으로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저는 이런 우리 담비 내리는 교회가 이런 참된 우리로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기이하시고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 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냉장고 신앙, 벽난로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두 가지 가전제품에 비유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신앙과 벽난로 신앙입니다. 냉장고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냉장고는 아주 유용한 물건입니다. 좋은 음식들을 상하지 않게 보관해 줍니다. 그러나 냉장고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갑다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더 뜨겁게 만들거나 얼어붙은 것을 녹여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교회의 직분도 잘 감당하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질서정연한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없고 차가운 종교적인 의무감만 남아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냉장고 신앙입니다. 반면에 벽난로 신앙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벽난로는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손과 발을 녹여주고 젖은 옷을 말려줍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벽난로 주변으로 모여들어 온기를 나누며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그 뜨거움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냉랭했던 관계를 녹여주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신앙, 이것이 바로 벽난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차가운 냉장고 신앙에서 뜨거운 벽난로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만 본다면 그들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박사급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두려움에 떨며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뜨겁게 만나지 못한 채 차가운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습관적인 예배와 의무적인 봉사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는 결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 이론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체험하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차가운 신앙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불을 체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집에 가득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불이 임하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담대하게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차가운 머리에 머물러 있던 신앙의 지식을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의 벽난로에 임할 때 우린 비로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의 노래와 찬양을 부르며 힘차게 믿음의 날개짓을 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뜨거워진 가슴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체험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벽난로의 온기가 방 전체로 퍼져나가듯이 뜨거워진 가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0: 사랑과 섬김과 복음 증거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냉장고 같았던 다락방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초대교회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냉장고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오늘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게 될 때, 나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되며 우리의 닫혔던 입이 열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무한한 능력의 발전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도 여전히 내 힘과 능력만 의지하며 어둡고 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의심의 문을 닫아 걸었던 제자들처럼 또한 차가운 모습으로 신앙의 행위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었습니까? 이 시간 차가운 냉장고 신앙이 머물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의 차가운 머리를 지나 저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제자들처럼 성령님 만나 이 땅에서 벽난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됐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 584국에 2367번, 063 584에 236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 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에 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모든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

1339-1000번, 062-371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은 이 시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방금 나눈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76년 전, 이 땅은 전쟁의 포화 속에 놓여 있었었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세워졌습니다. 눈물과 폐허 속에서도 이 민족을 붙드시고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와 또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같은 하늘 아래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땅, 북한의 현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박국의 마음으로 북한을 껴안고 또 북한을 품으면서 그 땅에도 우리와 같은 이 자유가 임하기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진정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오 대한민국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일어나 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내 빛을 발하라. 네,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빛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또 그 소망의 빛이 북한 땅에도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자, 같은 하늘 아래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북한입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고 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 북한 땅의 현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또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이 그 땅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요, 정말 단순한 우리의 기억과 또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민족을 다시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석방에 관해 나누고 기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가족, 송환 요청에 미국이 노력하겠다. 이는 국민일보 6월 18일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쓴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북한 억류 국민가족회 대표는 최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라일리 반스 차관보와 줄리 터너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쓴 서한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서한에서 가족회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세 선교사는 불법 납치됐으며 지금까지 평양에 억류돼 있다고 호소했고 미국의 대북 외교 의제에서 남한 억류자들의 무사 귀환 문제를 우선 순위에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새 선교사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양심수를 향한 불법적인 억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재임 기간 동안 북한으로부터 억류되었던 미국인 선교사들을 무사히 송환시켰던 역사적 결단은 미국이 결코 무고한 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한국인 선교사 석방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사안을 경청하며 후속 노력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진영 대표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줬다며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표는 송환도 중요하지만 생사 여부부터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저희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각각 억류되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새 선교사의 생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선교사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생환도 중요하지만 생사 여부부터 꼭 확인해 달라고 했던 가족의 절절한 요청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게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어 납북되어 10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애타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며 아버지이며 아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그 마지막이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은 하루, 일주일, 한 달이어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며 상처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소식을 알 수 없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중에 기다릴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금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 성도들이 석방되고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는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완전 통제 구역으로 불려지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그곳에 20만 명 이상이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믿는 성도들이며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루속히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억류된 선교사들과 감옥에 갇힌 북한 성도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 발발 76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침공이었습니다. 당시의 갑작스러운 전쟁에 국군은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으나 곧 대열을 정비하고 미국을 비롯해 유엔과 연합군의 결정적인 지원을 통해 반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격의 시작에 무명의 한 용사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을 보면 그는 6월 29일 한강 남부전선을 시찰하던 중에 참호 속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한 어린 한국군 병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으나 그 어린 병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그에게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며 철수 명령이 없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린 병사의 위대한 투지와 기계에 감동을 받은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미군과 유엔군 참전을 강력하게 절실하게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단 이 젊은 병사 한 사람만이 이와 같은 투지와 기계를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한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젊은 병사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전선, 사역과 기도의 전선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이 지금 보기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투지와 기계를 가지고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한 조각, 결정적인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의 전선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병사가 장군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의 무명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주빌레이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군복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분단의 경계는 여전히 우리를 나누고 있지만 복음은 그 어떤 벽도 넘는 그런 생명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꿈꿔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웃군복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얼마 전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삶의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삶의 순간순간 예고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셨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셨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내게 다가온 일은 재앙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바꾸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 오셨다는 한옥 목사님의 고백이 참 귀감이 되더라고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요. 주님의 말씀 따라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절망이 아닌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면서 첫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릴게요.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나목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6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아, 6월을 열심히 지나오셨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 짧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861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주말 집 정리하다가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찬양 들으시면서 정리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기쁘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0490님, 안산에서 듣고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6314님, 내일 구역 예배 후에 먹으려고 카레 만들고 있습니다. 한 솥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데 구역 가족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너무 좋네요. 복날에는 삼계탕을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와, 우리 6314님의 귀한 마음에 모두에게 더 행복한 주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6314님의 마음에 주님이 더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소프라노 신델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예라모시비 찬양하는 오신실하신 주까지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7305님,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요즘 마음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제 마음을 은혜롭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인 줄 믿으며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7930님, 반갑습니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인사를 하는데 남편 또 아들과 함께 리모델링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전해주시는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은 처음 보내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찬양 은혜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분주한 중에 이렇게 귀한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할 일은 많으시겠지만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오직 은혜만 고백하게 되시길 기도하면서 신청하신 곡 은혜 바로 이어드릴게요.

네, 송승현의 목소리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5902님, 병원 다녀오는 길에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하루임을 고백하며 찬양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내 인생의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인생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올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었죠. 자기 외삼촌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속이고 했던 그 라반이 자기 인생에 아마 가장 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라반을 떠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 자기 고향 아버지 집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던 형 에서가 칼을 갈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길이 순탄하고 형이 칼을 갈다가도 칼을 내려놓고 쫓아와서 아우를 만나고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식이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에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실 쉬운 문제가 없죠.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큰 문제였고, 또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는 일종의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 할 때,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없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풀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자기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먼저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원래 활을 쏘는 사람이라 그랬죠. 군인이란 뜻이죠. 그들이, 그가 이끄는 400명의 군사는 그 당시로 봐서는 한 부족을 섬멸시킬 만한 엄청난 군사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길에 이 길 위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기를 환영하고 형제의 정을 나누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결정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문제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따라가도 나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자동 면제된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주로 어떤 문제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틀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서 반추해 보면 내 삶은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섭리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갇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만한 관상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도 많이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남은 큰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채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을 가는데 밤 사경쯤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뱃사람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자치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순종 뒤에 오는 시련과 고난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더욱더 당황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시험에 들거나 중단하는 거 빠지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대충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평범한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보통 문제를 주면 마음이 좀 넉넉하고 경륜이 많은 분은 뭐 이런 문제는 내가 참고 지나가지 그래서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옆에 사람 있을 때 그냥 살 갖고 여기 이렇게 슬 꼬집어 보면 별로 아프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에 그 살 보드라운 살 딱 꼬집으면 온몸을 흔들면서 아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올 때 아, 드디어 오는 것이 오는구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걸음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동의해 주신다는 겁니다. 32장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무리를 보게 된 겁니다. 쌍수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를 말할 때 한 명을 얘기할 때는 마하네라고 표현합니다. 마하나임은 복수인데 이걸 쌍수 욕법을 써서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런 쌍수 용법을 쓸 때에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결합하다 연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무리와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쌍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볼 때 눈은 두 개죠? 같이 움직이죠? 귀도 두 개죠? 팔도 다
다리도 그랬죠. 떨어질 수가

움직였죠? 같이 움직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의 일행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연약할 때도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군사들이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특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아들이 힘든 건 많지만 가장 힘든 것이 내 편이, 절대적인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절대적인 내 편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죠. 부모보다도 그 다음 더 줄인다면 어머니가 있죠. 그들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만큼 외롭고 힘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로 인해서 고난도 있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나가는 그 역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오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도우신 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자기 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해칠 만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코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셨구나 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첫 번째도 뭐라 그랬죠? 문제가 오면 아,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나가시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대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풀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야곱이 마하나임 사건 이후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하나임의 그 경험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32장 9절과 11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겠다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나갔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근데 야곱이 기도를 드릴 때에요, 이 참 모범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해 보면 아마 야곱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을 리가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문제 부닥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래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게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제일 먼저 그가 기도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구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명령하신 길을 제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한테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아빠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럼 꼼짝 못하잖아요. 엄마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때 그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좀 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징그럽죠, 그죠? 애들이 와서 엄마 이거 사줘. 그 자체가 뭘까요? 엄마를 엄마로 하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팡이만 들고 지나갔는데 이 강을 건넜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도 주셨고 많은 물질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라 그랬죠. 하나님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라 그랬어요. 찬양이, 야곱의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11절 보니까 자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형 에서 앞에서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미 마하나임의 군대까지 준비해 두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이토록 떨도록 가만히 계셨을까? 왜 그를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문제가 비로소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할 때는 실패합니다. 혹 성공해도 교만해져서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토스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내가 네 원수를 내 원수처럼 여기겠다.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뭘 자꾸 부탁을 해요. 근데 못 믿어. 왜냐하면 좀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했어요. 친구야,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0: 예, 그 말이 굉장히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난과 시련 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대요.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고난과 시련이 올 때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찬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와, 모처럼 만에 6월 말을 보내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요, 53년 만에 이 덥고 습한 장마 전선이 6월 말이 아니라 7월 초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 지금 찬 공기가 머물러 있으면서요, 이렇게 장마 전선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똑같은 6월 말에 여름의 날씨인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이런 선선한 또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신의 일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영적인 일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6월을 지나서 7월로 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6월의 마지막 시간들 또 7월에 다가오는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6월 27일 토요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 존도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팀르워십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자야 61의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이 고기를 전문으로 굽고 또 이제 고기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고기 전문 유튜버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항상 그런대요. 아, 나는 우리 아들이 구워주는 고기가 제일 맛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한테 고기를 구워줘야 된다. 아들이 구워줘야지만 난 먹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했는데 이제 아들이 직접 굽질 않고 시판으로 나온 그 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삼겹살을 구매를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자르기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드셔보세요. 맛있죠? 하니까 아버지가 칭찬하는 거예요. 하면서 역시 우리 아들이 구워진 고기가 제일 맛있다. 와, 어떻게 고기를 굽길래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있는 칭찬 없는 칭찬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카메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실 이거 제가 구운 게 아니라 그냥 판매하는 거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왜 맨날 저한테 이렇게 고기를 구워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아들이 구워줘야 아들이랑 같이 먹을 거 아니냐. 고기가 맛있으면 뭐하냐. 아들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꾸 고기 구워줘라. 아들이 구워준 고기가 제일 맛있다 했던 이유는 그 고기가 맛있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들과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뭐 잘 해봐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어봐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만큼 실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난 너랑 같이 하고 싶다. 난 너가 함께 해주는 게 제일 좋다. 난 네가 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7월달이 되면 또 각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또 그 일들을 섬겨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정말 멋지게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또 주님의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름 다가오는 여름 모든 사역들 또 새로운 한 주간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스톤게이트 뮤직의 나의 하나님, 어노인팅의 그의 생각, 그리고 내 진정 사모하는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말씀 예찬.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사람만 이렇게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손수 빚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더 이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만 흙으로 빚으신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있는 짐승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다. 똑같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도 사실 손수 흙으로 만드셨는데 왜 사람만 그렇게 좋아하실까?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자면, 그러면 천사도 똑같이 영적인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대로 심판에 내버려 두시고 왜 사람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택하심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이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표현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 근본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사를 지을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똑같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유일하게 이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것이 무엇인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하늘의 통치를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리자는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토이스토리 5라고 하는 정말 20년이 더 된 영화가 또 다음 시리즈가 새롭게 개봉을 했는데요. 이 토이스토리 5에서 한 장면에 이 한국인 애니메이션 작가가 또 같이 작업을 한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작업한 그 장면이 공식 예고편에 이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수많은 작가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만들었던 그 장면, 그 캐릭터가 공식 예고편에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작가 입장에서는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토이스토리를 제작한 그 영화 회사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처음에 그 토이스토리를 처음 그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 최초의 작가 또 그 최초의 작가가 처음 스케치했던 그 캐릭터의 첫 번째 그림까지 스케치까지 다 그 회사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 이렇게 그렸던 스케치입니다 하면서 또 같이 그려보는 시간도 갖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볼 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한결과 같은 표정이 있는데 자기의 캐릭터, 자기의 작품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내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애정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편애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그분의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건강한 자부심, 자긍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finding a fresh jawbone of a donkey, he grabbed it and struck down 1,000 men. Judges chapter 15, verse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이제 6월 말이고 다음 주면 7월이네요. 그렇죠? 지금도 낮에는 덥지만 더 더워지겠지요? 장마도 오겠고 태풍도 올 겁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서울 극동방송에서는 미스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신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기도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에도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지선 전도사님 모셔서 연주와 찬양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7월 4일인데 6.25 때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준 미국이 독립된 지 25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250년. 뭐 이거 뭐 25년을 4반세기라고 하던데 century 4반 century 세기라고 할까요? 네네. 아니 1000년의 4분의 1이 되겠죠. 사실 역사가 그리 깊지 않은 나라인데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는데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살아가라서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와서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말 내내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그러면 좋겠어요. 자, 잉글리시 바보 펠시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메리 엘리자베스의 찬양입니다. He leadeth me. 우리말 제목은 예수가 거느리시니입니다.

Amen, and welcome back to English Bible Fellowship.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Mission FM 김창수와 함께하는 English Bible Fellowship을 듣고 계십니다. Well, it's time for our Bible study in English. 네,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인데요. Last week, we talked about Samson's revenge on the Philistines. 네, 지난주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Today, we will talk about Samson killing 1,000 Philistines with a donkey's jawbone. 네, 오늘은 사사기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손이 붙잡혀서 밧줄로 묶였다가 스스로 밧줄을 풀고 블레셋 사람

에이맨.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After Samson burned the Philistines' crops. 지난 시간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They killed his wife. 왜냐하면 여기서 they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와이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랬죠. Samson then fought with 그러고 나서 삼손은 싸웠습니다. And killed many Philistines.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Before fleeing back to his home country. 자기 나라로 달아나기 전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갔어요. So the Philistines followed him to arrest him.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힘은 삼손인데 삼손을 뒤따라가서 to arrest him. 뭐하러 간 거예요? 붙잡으려고 간 거죠. Arrest 하면 체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The Philistines told the Israelites to tie Samson and give him to them.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여기서 사실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뭐라고 했는고 하면은 to tie Samson, 삼손을 잡아서 밧줄로 동여매라고 그랬습니다. 포박하라고 그랬어요. And give him to them. 그리고 여기서 힘은 삼손인데 삼손을 to them,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라고 그랬습니다. The Israelite men went out.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나갔습니다. And told Samson, 그리고 삼손을 만나서 말을 해줍니다. That, 뭐라고 하는 거 하니? They had to arrest him.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정 이야기를 해줍니다. Samson made them promise not to kill him. 삼손은 여기서 them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promise, 약속하라고 그럽니다. Not to kill him. 나랑 같은 나라 사람들이야. 나 죽이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분명히 해둡니다. Then, 그러고 나서 allowed them to tie him. them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서야 그들로 하여금, 즉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to tie him. 여기서 힘은 삼손이에요. 삼손을 묶으라고 허락했습니다. With two new ropes, 새로운 밧줄 두 개를 가져다 묶으라고 그랬어요. As Samson was given to the Philistines. 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The Spirit of God came on Samson.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And he broke the ropes himself.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삼손이 이 밧줄을 스스로 다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 풀게 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Samson killed 1,000 Philistine men. 삼손이 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What the jawbone of a donkey. 어떻게 죽였어요? 당나귀의 새 뼈를 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당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죽였습니다. 이 당나귀의 턱뼈가 무기가 된 것이지요. He then became very thirsty. 이렇게 천명을 죽이고 나니까 글쎄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는가 봐요. And pray to God.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For water. 물을 달라고. God allowed water to appear.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지요. So that Samson could drink.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삼손은 이 물을 마시고 기운을 되찾습니다. Samson was a judge. 삼손은 그래서 사사로 있었는데 over Israel,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for 20 years, 20년간을 다스렸습니다. God's people and the world's evil things cannot live together in a friendly way.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악이 in a friendly way,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If God's people do not fight against those evil things,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악한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then the evil things will be stronger than God's people. 가만히 놔두면 이런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강해지게 됩니다. The Israelites from Judah's tribe did not quarrel with the Philistines. 이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did not quarrel with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They bound Samson. They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나라 사람 삼손을 묶었습니다. But then he got free. 여기서 he는 삼손이에요. 삼손이 밧줄을 풀고 나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죠. And he killed 1,000 men. 그리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He did this with a weapon. 삼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That he had not planned to use. 삼손이 이 무기를 전혀 사용할 계획이 없었는데 사용하게 된 거예요. 무슨 무기였어요? 그렇죠. It was a fresh jawbone from an animal that had just died. 그것은 정말 얼마 안 된 이런 턱뼈였습니다. From an animal, 동물의 턱뼈였습니다. That had just died. 그런데 이 동물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동물의 턱뼈였습니다. The wet jawbone would be more useful than a dry one would be. 지금 죽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수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이 아직 남아 있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동물의 턱뼈는 more useful, 더 쓸모가 있다, 더 유용하다 than a dry one would be. 마른 뼈보다 더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말랐으면 잘 부서졌을까요? In this action, 이런 행위로 볼 때 he did what he had promised not to. 여기서 he는 삼손이에요. 삼손은 행했습니다. What he had promised not to,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Because he was a Nazirite. 왜냐하면 삼손이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he had promised not to touch a dead body. 삼손은 이미 약속을 했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죽은 나귀의 턱뼈를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한 셈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Praying in English 하겠습니다. Alan Jackson이 부릅니다. Sweet Hour Prayer. 우리말 제목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Bra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your great power manifested in Samson. Thank you for the many mighty ways in which you work in our lives. Thank you for providing everything that Samson needed. Thank you that you promised to be our spring of water, so we will never thirst again. Thank you for the promise of eternal life that you give to us. Lord, there are many that we know do not yet know you. Please work in their lives and bring them to a saving knowledge of yourself.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 번역 위에서부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Your great power,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니, manifested in Samson, 삼손에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many mighty ways in which you work in our lives.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많은 정말 강력한 방법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providing everything that Samson needed. 또한 삼손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promised to be our spring of water.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항상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마실 물을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So we will never thirst again.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Thank you for the promise of eternal life. 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That you give to us.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Lord, there are many we know do not yet know you. 정말 우리가 알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Please work in their lives.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and bring them to a saving knowledge of yourself. 하나님께로

정말 좀 구원의 saving knowledge, 구원을 알고 구원받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 이름은 베들레헴 입산과 스불론 사람 엘론입니다. 입다가 죽고 나서 베들레헴 입산이 사사가 되었고 그 다음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입산을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bsan. IB이기 때문에 Ib. Ib. 그리고 Zan. Ibsan. 한 번 더요. 입산을 Ibsan. 이렇게 발음하시고 엘론은 엘론 머스크, 일란 머스크 많이 들어보시죠? 사사의 이름입니다. 일란. E-L-O-N. 일란. 한 번 더요. 일란.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continue to talk about Samson. 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찰나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향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서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보고 안타까워서, 관계의 소중함은 어떤 음식 문화가 아니라 식탁 문화가 아니라 말의 내용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관계의 시작은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말의 내용에 따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와 복이 입에 있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어디서 시작합니까? 말의 내용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주변과 행복한 관계,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입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저주와 함께 나 죽었으냐면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듣고 그 어떤 방송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삶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은 평생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참된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도 나는 있어서 먹었다, 저 사람이 먹게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피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좋습니다. 하라면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살게 하면서 생명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추위에 삶의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에덴 동산은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경작, 이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새 경작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 모습 아름답게 만들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관리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도 있고 그 고유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물을, 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사탄의 욕심에 넘어가 탐심이 생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해서 엉겅퀴가 있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지혜에서 옵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 듣습니까? 요새 과학이 발달해서요, 식물도 말을 하고 식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의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고 행복과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 한번 내가 말한 내용을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가? 배저 처리해 버립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에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믿음의 시작은 그의 입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봅니다. 어떤 한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문제수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도소에 문제수가 있는데 와서 상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수가 어떤 분이세요? 라고 했더니 말을 안 듣습니다. 입에 욕을 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욕을. 그래서 목사님은 말에 강사고 교도소 다니면서 말의 소중함을 강연하는 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서는 또 교도소의 여러 가지 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케어하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와서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갔습니다. 보니까는요, 이 사람은 문제수가 아니라 단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자기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외면하니까 그 외면에 더 힘들어서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말은 소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아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걸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눈이 번쩍 뜨면서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 사실 고백하겠는데요. 제가 교도소에 오게 된 배경을 가만히 내가 돌이켜봤는데 저는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닌 이유는 교회에 정말 경우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분들, 권사라고 하는 분들, 때는 목사님이 말을 너무나 험하게 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고요. 말이 너무나 아픕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죄를 발견하지만 그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을 없었고 맨날 나를 때리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 결국에는 범죄를 하고 이렇게 교도소 왔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래서 다시 예수 앞에 나오세요. 이 안에서부터 다시 예배 드리세요. 교회는 의인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바글바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은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건 바람지 않구나 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이 아직도 입에 욕이 있고 화가 있고 저주가 있는데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우리 아무개님부터 지금부터 긍정적인 말, 이해함을 배란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갔다 그거는 좀 억지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지옥 갈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개님은 언제가 죽잖아요. 천국 가야죠. 그럼 이 땅에서 믿음상을 잘하고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서는 없습니다. 단지 답답한 사람들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그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복 주는 사람 아닙니까? 덕담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정신적인 질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해야 됩니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돼 귀신도 나가지만 하나님이 듣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진이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봐.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꿈과 소망, 비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내용 중에서 말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도소 수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중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한다면 행복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들은 말의 내용이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비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불행한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가창이 무너지는 사람, 회사가 무너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보면은 대부분 말의 내용이 거칠고 부정적이고 험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삶이 지난 과거를 보지 말고 그가 전과자이든 범죄자이든 험한 인생을 살아왔든 그건 보지 말고 삶의 소망과 위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한 내용이 따뜻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말한 내용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며 병상에 있는 분들이 치유받고 고침받으며 죽음 앞에 있는 지라 속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 소망과 위로를 얻고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며 회사의 얼음 속에 있는 사람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말을 듣고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을 듣게 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김인식이 부릅니다. 6집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자 교수 박신화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손에 쥔 것은 작아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이자 이 저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유한하지만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 쌓인 피로와 복잡한 마음의 짐은 이 자리에 잠시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내 영혼을 깨우는 찬양의 멜로디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이든의 전쟁미사를 감상하셨는데요. 오늘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부를 좀 들으시려고 하는데요. 멘델스존은 그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을 써서 성공을 한 후에 또 다른 작품을 생각했죠. 그것이 대본 문제로 지연이 되다가 1846년에 이 작품 엘리아를 완성했는데요. 이 작품을 초연한 후에 그 영국의 더 타임즈지는 이렇듯 완벽한 승리는 있었던 적이 없었다. 또한 이렇게 철저하게 빨리 인정받은 예술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고 극찬한 바 있는 아주 초연부터 성공을 거두고 음악의 역사에도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이 멘델스존의 엘리아가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이 작품을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오늘 일부의 하이라이트만 들으시면서 엘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창으로 이 오라토리오가 시작되는데요. 보통 오라토리오는 서곡으로 오케스트라로 시작되는 데 반해서 이 곡은 서창, 즉 엘리아가 나와서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의 내용인데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섰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주가 말씀하셨다. 이 가사를 노래합니다. 짧은 서창입니다. 엘리아 역의 바리톤 윌라드 화이트입니다.

몇해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엘리야가 지금 하는 서창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긴 오케스트라가 있은 후에 합창이 나오는데요. 오케스트라는 생략하고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 추수 지나가고 여름은 갔으나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시온에 안 계시다. 저 바다에 물이 없다. 강에 물이 말랐도다. 열왕기상 17장 7절이죠. 또 혀는 목이 말라 입에 붙었고 애들은 떡을 달라고 하여도 그들을 먹일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합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탄식입니다. 리차드 히콕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런던 심포니 코러스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절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선지자 오바디아의 아리아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는 정녕 주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다. 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에게 나오길 하원합니다. 이 가사인데요. 엘리야의 일부 내용이 가뭄을 예언하고 그 가뭄 속에서 비가 내리기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과의 싸움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가뭄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하는 오바디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가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훈계의 말씀. 테너의 아더 데이비스입니다.

오바데의 아리아, 온 마음으로 줄을 찾는 자는 정녕 줄을 만나리라. 아더 데이비스 음성이었고요. 그리고 합창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시고 가뭄을 내리신 것을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자비가 한없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자비가 한없다라는 가사를 또 노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박진감 있고 강한 합창이 나오는데요. 저주의 모티브라고 해서 음악적으로는 감오도인데요. 저주라는 말에 나타나는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에는 음영이 일정에 나타나는 기법을 쓰고 있죠. 그 후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합창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멘델스존은 합창을 쓰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이 이 곡에 나타납니다.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한 합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와 아합 왕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아합은 내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엘리야냐 하고 서로 비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고 내결합니다. 불로서 대답을 하는 이가 참 하나님을 말하며 먼저 아합 왕이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로 바알신을 부릅니다.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저 박신화와 함께 성가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멘데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1부의 하이라이트 듣고 계십니다. 바알을 부르는 소리,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내리나요?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만 그것이 커져서 큰 구름이 되고 비가 장대같이 쏟아집니다. 이제 엘리야 1부의 끝곡 비가 내리는 장면의 노래입니다. 감사하라 마른 땅 적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이 흐른다 큰 소리로 흐른다. 저 물결은 높으며 주님의 능력은 이 땅에 가득 찼도다. 저 파도를 보라 주님께서 살아계시도다. 감사에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엘리야의 1부를 마치게 되는데요. 감사하라. 리차드 히콕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는 장면까지 감사하라 마른 땅을 적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노래 들으시면서 엘리야의 일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기도 했는데요. 옛날 찬양인데 요즘은 거의 안 부르는 찬양인데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나서 제가 골라봤는데요. 김보은 작곡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뭐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오늘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지휘는 김철륜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였습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성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조용준 곡 김재훈 편곡의 항해자라는 곡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항해자 박신학 과외입니다.

조용준 곡, 김재훈 편곡의 항해자였습니다. 저는 이 곡을 연주하거나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뜨거우는 것을 느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존 로터송과 하나 골라봤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냐.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 같이 듣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입니다.

한강의 하나님 안산 실버성단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입니다. 작사자 화니 크로스비는 아주 유명한 찬송 작가 시인이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시인 크로스비가 산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납니다. 그 소낙비를 피해 큰 바위에 몸을 숨긴 그녀가 쓴 이 찬송시 윌리엄 커크패트릭이 작곡을 했죠. 어려운 일로 메마른 땅을 걸을 때나 위험한 곳에 빠질지라도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늘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노래 같이 듣습니다. 경동교회 찬양대입니다.

최승환 지휘, 경동교회 찬양대가 부른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들으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비가 내리네라는 곡으로 끝을 맺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려서 비 맞으면은 아주 그 굉장히 기분 좋고 막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세 곡

들으시면서 성화산책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꽃들도 비가 내려야 또 꽃이 나피니까요.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수 강가에 라이브로 드 싱어스.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이화 챔버콰이어가 부르는 네 개의 강 같은 평화입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안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 아프리카의 한 불안정한 국가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현지 반군들은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건물을 약탈하기 시작했는데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한 그 대사관 건물 앞까지 반군들이 들이닥쳐서 총을 쏘며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성격 급한 반군 지도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는데요. 무기도 없는 맨몸이었습니다. 반군이 외교관의 가슴에 총구를 탁 겨누었는데 외교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겨눈 그 총구는 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그 군대를 향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다치는 순간 당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나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당당함과 배후에 있는 국가의 힘 앞에서 반군들은 결국 총을 거두고 물러갔다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환경과 두려움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계속 위협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은 우리 배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 최고 권력자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요. 반군 앞에 외교관처럼 당당하게 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데이 워십의 하나님의 대사 제이어스의 예수의 이름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냄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은 각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을 체험하고 기뻐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이 사탄이 추락하고 항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갖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은 화려한 언변이나 거창한 몸짓에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께서 믿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권능이고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조선시대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된 암행어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혼니부를 걸치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은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고을의 탐관 오리들이나 또 포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허름해 보이니까 비웃음이 나올 만큼 연약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품 속에서 청동으로 만든 작은 마패를 딱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뒤바뀐다는 것이죠. 그 마패에는 조선 국왕의 이름과 권위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을을 호령하던 그 사또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던 포졸들이 무서워서 무기를 다 던져버리고 항복을 하며 아이고 하게 되죠. 어사 개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패 뒤에 서 있는 왕의 권력이 사또와 포졸의 권력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은 돈주머니나 배낭도 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품에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영적인 마패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의 어둠과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다윗의 장막에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시와 그림의 복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시와 그림의 복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밀림의 왕 사자들이 지배하는 숲속 가장자리에 겁 많은 양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은 늘 사자나 늑대가 나타날까봐 벌벌 떨면서 숨어서 지냈고, 풀 한 모금을 또 한 모금 또 물 한 모금을 먹고 뜯을 때도 사방을 경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양이 불쌍해 보여서 외형은 그대로 부드러운 털을 가진 양으로 두었지만 그 안에 천하무적 사자의 심장과 능력을 통째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는 사자를 제어할 힘이 있으니 당당하게 나아가거라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양은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들판으로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무서운 이리가 흥거지면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순간 양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사자의 포효 있죠. 울음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발로 땅을 팍 찹니다. 그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했던 이리가 그 기세에 눌려서 꼬리를 내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고요.

양은 자신 안에 숨겨진 그 권능이 진짜임을 깨닫고 기뻐 외쳤다고 해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셨지만 동시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처럼 보이지만,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이시죠.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권능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던 영적인 원수들이 낑낑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월십의 빛의 사자들이요, 예람 월십의 사자와 어린 양.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피아워십의 빛의 사자들이요, 예람워십의 사자와 어린 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항복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뒤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 100% 죄인인 인간은 악인이 성공할 때 화를 내고 악인이 실패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던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랜 옛날 한 악독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청년이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청년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나라에 경사가 있어서 왕이 특별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교도관이 청년의 방에 찾아와서 왕의 도장이 찍힌 사면장을 보여주면서 네 이름이 사면 명단에 기록되었다.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말해줬는데요. 청년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방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괴롭혔던 조직의 두목이 갇혀 있었는데 그 두목에게는 청년과 반대로 사형이 집행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만약에 이때 자신은 이제 사면됐고 저 나를 괴롭히던 저 두목은 사형 집행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예, 나를 괴롭히던 저 악당이 드디어 사형을 당하는구만. 와, 통쾌하구만. 이러면서 원수의 멸망만을 기뻐하느라고 바쁘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기쁨일까? 주님은 그걸 묻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청년이 진짜 소리 높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두목이 사형당했다 뭐 이런 교회 통쾌하고 거기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했던 내 이름이 사면 명단에 올라가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라는 그 은혜의 사실, 그 하나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와, 통쾌하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기쁨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가장 먼저 기뻐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는 성도의 참된 기쁨은 원수의 멸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자신의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기쁨이 혹시 없는 건 아니세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구원의 반석,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구원의 반석,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보석 수집가가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신기하게 빛이 나는 야광 유리 구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 신비한 구슬이었는데요. 수집가는 신이 나서 우와 내가 대단한 보물을 찾았다 라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잘 아는 현명한 보석 감정사가 찾아와서 그의 주머니에 조용히 진짜 값비싼 다이아몬드 하나를 쓱 넣어주면서 이보게 자네가 가진 야광 구슬은 잠시 빛을 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질 모조품이라네. 그것이 빛난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지금 준 이 다이아몬드와 공인 감정서를 보고 기뻐하게나. 여기에 자네 이름이 보석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네. 자네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그냥 그 야광 밤만 되면 좀 빛나고 나중에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모조품 그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보석이 자네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처럼요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신기하고 짜릿한 사역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역의 도구일 뿐이지 영원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그 회개와 구원이라는 진짜 다이아몬드, 그 현명한 보석 감정사가 주머니에 쏙 넣어준 아무것도, 뭐지? 너무 쉽게 얻었는데?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회개와 구원이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영원한 가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어노인팅의 나 기쁨의 노래하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어노인팅의 나 기쁨의 노래하리 힘차게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적인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간신히 구명보트에 올라타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거대한 배가 막 두동강이 나며 쾅쾅 소리를 나면서 가라앉고 있었고요. 배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악한 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바닷속으로 풍덩풍덩 떨어져서 사라져가고 있었는데요. 보트에 탄 여인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저 악한 사람들이 결국 벌받는구만 하면서 고소해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차가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들과 똑같이 추악하고 이기적이었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안전한 보트에 타게 되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여인의 기쁨은 악인의 파멸을 구경하는 잔인한 기쁨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방주에 자신의 이름이 올려진 것에 대한 겸손한 감사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 보면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교만한 정죄나 통쾌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음을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오직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성경의 겸손한 회개와 감사가 믿는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주는 구원의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주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우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면 때로는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럽다고 해도 좀 더 높은 기준이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수많은 기준과 시각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지난 6개월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래서 힘을 내어서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열매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주님을 닮은 열매가 되게 하시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강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리고 조준모의 그의 생각.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전은주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자 또 전부가 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씩 더 알아가며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리의 예수 따라가며,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김석균과 나윤선이 부르는 사랑의 종소리,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몸을 바위에 숨겼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반석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쫓기는 하루였지만 때로는 살아갈 소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에도 마음을 부여잡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 말씀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바위 틈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지내던 다윗에게 환한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새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힘든 마음 때문에 자신이나 누구를 탓하기보다 마음을 일으켜 피난처이신 주 반석으로 달려가 그 위에 서야겠습니다. 더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저녁일지라도 혼자 웅크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겁고 긴 그림자도 내가 일어나 달리면 달립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시편 18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좁아진 형편 사이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분은 주 당신이십니다. 아멘.

윌러브의 찬양으로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수원성결교회 여성중창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예찬 남성중창단의 영원히 찬양 드리세, 두 곡 함께 하시죠.

예찬 남성중창단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 유, 원래 항상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진행하는 그레이스 투 유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또 다른 PD가 여러분을 만나 뵐 예정입니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극동 방송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내드릴 두 찬양은 옹기장이의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두 찬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달빛 가스펠 주일 정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이자의 시스트 완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앨범 경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일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이자이 61의 이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한 이 힘찬 찬양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는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곡들로 우리나라의 예배 선교팀, 예배 찬양팀들 내 곡들로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아가퍼 워십의 주님 뭐하라 말할까요?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하시는 분의 목소리, 예, 마지막에 이 떨림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동은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연민을 느끼거나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애절함을 느끼는 것이 전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 짧은 떨림의 고백 안에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그 다음에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인 내게 여전히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처음부터 어찌 보면 일그러져 있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그것을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알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알수 없는 이 사랑, 세상에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 들었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 합니다. 윌러업의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죄는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쇠사슬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나를 묶어서 내 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했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려 해방된 것입니다.

후보워십의 나의 거친 마음에였습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자유다. 맞습니다. 어떤 분의 노랫말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껍질 속에서 나는 울고 있었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갇혀져 있는 그 상태에서 바깥의 세상을 모르고 참된 세상을 모르고 참된 자유를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울고 있었던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돼서 그 가사말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뜻과 안 맞아서 또내 뜻대로 안될 때는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오히려 부담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말씀에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너무도 부정확하고 너무도 제멋대로인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또내 스스로는 나를 또 인정하고 싶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라는 껍데기 안에, 그 올무 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안정, 우리의 결국 평안을 우리한테선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유다. 맞는 말인 것 같죠? 또한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빛 가스펠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계신 곳에서 주로 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은혜의 이야기 나눠주셔도 되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셔도 되고 신청곡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에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올려주신 사연은 이제 오는 주 토요일날 다 모아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이 달빛 가스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의 내용이 참 따뜻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그냥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나눠주시고 또 그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달빛 가스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노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팀 러거십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엠브러십의 주 임재 안에였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만나고 있는 강중현이고요. 오늘 또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찬양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월 마지막 제주를 보내며 우리는 너무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들이라 옛날 이야기들이라 알고는 있지만 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달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의 전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회 변화 속에서 오늘날의 이 나라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축복으로 허락하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예라모십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고 또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2026년의 딱 절반을 매듭짓는 시간입니다. 네, 지나온 6개월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또 세밀한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는데요. 비록 지난 반년 동안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나 또 마음에 응어리진 그런 아픔이 남아있을지라도 다가올 전반전보다 더 멋진 후반전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벌써 기쁨으로 설렙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새일을 행하실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출발합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 자국이 가득하고 올려다보면 하늘마다 주님의 사랑 눈빛이 머물러 있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자리엔

0: 위로의 손길이 계셨고 눈물 흘리던 밤에는 고요한 평안으로 안아주셨으니 지나온 반년도 다가올 내일도 내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또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벌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년 잘 지내왔습니다. 또 무엇보다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실지,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창세기 제43장. 그 땅의 기근이 여전히 극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무고 바닥이 나니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너희는 다시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조금 사오라 하고 말했다. 이에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 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당신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사올 것이나 당신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의 동생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한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너희는 한 동생이 너희에게 도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일로 바쳐서 나에게 이 고통을 안겨주었느냐 하고 다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 관하여 또 우리의 친척에 관하여 캐묻되 너희 아버지는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하고 물었고 우리는 그에게 그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닷없이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라 하고 말할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이어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우린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당장 갈 것이니 그리하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지킬 것이니 아버지는 그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분거리지 아니하였으면 지금쯤 두 번을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이 땅의 소산 중 좋은 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뇌물로 가지고 갈지니 곧 박하와 울과 향로, 몰약, 호도 편도를 조금씩을 가지고 내려가라. 또 너희는 너희 손에 갑절이 운을 챙기되 그들이 너희의 자루 입구에 도로 담은 은도 챙겨서 돌려주어라. 아마도 그것은 실수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동생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라. 샤따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에게 돌려보내시기를 바라노라. 나로서는 내가 이뤄야 한다면 이루리라. 이에 그 사람들이 그 뇌물들과 갑절이 은을 챙겼고 베냐민까지 데리고서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이때 요셉이 그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총지기에게 분부하되 이 사람들을 집안으로 모시고 짐승을 잡아 상을 차리라. 이 사람들이 낮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사람은 요셉이 명한대로 행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모셔두렸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자 몹시 두려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에 우리의 자루 속에 되돌려진 그 은전들 까닭에 우리가 안으로 끌려왔도다. 틀림없이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요셉이 총지기에게 다가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오, 님이시여, 전에 우리가 식량을 사려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숙소에 이르러 우리의 자루들을 여니 보십시오. 각 사람의 운이 본래의 무게 그대로 고스란히 각 자루 아구에 있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은을 우리 자루에 담아 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너희에게 평화 있으라. 너희는 겁내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놓어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의 은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시므온을 꺼내어 그들에게로 데려왔다.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고 그들이 나귀들을 위해서도 여물을 내주었다. 종호에 나올 요셉을 위해 그들이 레물을 준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거기서 종심을 먹을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레물을 그에게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때 그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서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로인이 평안하시냐?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시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되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평화가 있으며 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가 눈을 들어 자기의 동생 곧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고서 이 사람이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묻고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요셉이 자기 동생을 향한 감정이 끌어올라 당황한 나머지 울 곳을 찾아 굽히 골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감정을 억제하고서 음식을 차리라 하고 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위한 상을 따로 그 형제들을 위한 상을 따로 그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상을 따로 나누어 차리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더불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의 금기였다. 마침내 그 사람들이 그의 앞에 앉혔는데 그들이 나이 순서대로 마디부터 막내의 순서로 앉혀지자 그들이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섬기는 이가 요셉 앞에서 몫을 나누어 전해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주었다. 이에 그들이 그와 함께 마음껏 마시고 취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43장 3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호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브로커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에게 돈도 보내드리고 전화 통화도 했지만 브로커들에게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수료를 줘야 되고 또 나머지 돈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한국에서 힘들게 일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보내는데 아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이러다가는 나도 한국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우리 부모 형제에게도 이건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탈북밖에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 중에 마장 문화가 있어요. 중국에서 저도 살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할 거라고 없으니까 같은 아파트에 배정받았던 아기 엄마들이라든가 임산부,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심심풀이로 이 마작을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중국 사람들도 모이고 하면서 큰 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주동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희 부모, 형제, 가족 모두를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 이제 도박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저희 집에서 도박 조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박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신경을 오로지 부모, 형제의 탈북에만 곤두세우고 정말 화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저희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여동생 가족, 당시 100일 된 조카, 그리고 제가 탈북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양아들을 한 명 더 키우셨더라고요. 그 양오빠까지 7명의 식구가 탈북에 성공해서 중국을 거쳐서 태국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저는 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 다급한 상황일 때는 도박도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기도하고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걸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해결됨과 동시에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북한 브로커, 중국 브로커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당신들이 받는 돈 외에 별도로 내가 돈을 더 얹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 때문이라도 우리 집안 식구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도록 제가 아주 주도 면밀히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그 공을 저에게로 다 돌렸습니다. 부모 형제가 안전하게 태국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기 바쁘게 저는 다시 도박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저는요, 도박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직장 출퇴근처럼 시간을 맞춰서 출퇴근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문제들을 회피하는데 도박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그 유일한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날도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뻔뻔스럽게 평소처럼 당시 4살 된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도박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작은 네 사람이 있어야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집에서 중국 사람과 저희 부모 형제를 탈북시켰던 탈북민 브로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탈북민 브로커가 야유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화가 났죠. 옥신각신하다가 이 중국 사람이 주방에 가서 칼을 뽑아서 이 탈북민 브로커를 찔렀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눈이 아닌 귀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해진 다음에 나가보니까 피바닥이 됐더라고요. 저도 같은 탈북민이고 또 칼에 찔렸던 그 탈북민 브로커는 저의 부모 형제를 탈북시켰던 브로커였기 때문에 저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중국 사람은 화가 나서 돌변한 상태인데 나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든지 아니면 말렸더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4살짜리 딸 애를 데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아, 나를 교회에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정말 첫 번째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었죠. 아,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티다가 다음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형제를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박을 끊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제가 동의를 못했는데요. 저는 제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십계명을 보니까 걸리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히 의자에 앉아서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교회 통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놀겠다고 맹세했다가도 그 도박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달려갔는데 이제 전화를 받아도 놀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으로 믿어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나의 영과 함께 고백되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죄가 많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살았던 삶이 제 기억 속에서 스크린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혜야, 내가 중국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고 내가 고통으로 괴로워 울고 있을 때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울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내가 더 많이 울었단다. 저는 방송 대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었을 때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도와줄 나의 편이 되어줄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 주님이 고통당하는 나와 함께 계셨구나.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 신세가 너무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21세기에 일어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인신매매 당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다 괜찮은데 다 용납할 수 있는데 이것만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이제 지나온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 중국에 팔려간 것도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북한에 있었던 저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과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몰라 죽어가는 우리 2천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 탈북민들이 저보다는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이라는 강도에게 맞아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 독재자 때문에 2천만 동포가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저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또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강도 맞은 탈북민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탈북민 교회들이 더 부흥이 됐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탈북민 신학생 자매가 자기네 탈북민 목사님 교회도 부흥이 됐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 탈북민들은요 신앙에 목숨을 겁니다.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듣고 준비된 탈북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당장 변화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고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을 기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짐을 감사합니다. 2026년 전반전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지친 구석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 옷을 입듯 새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분명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낙심은 접어두시고요. 주님이 펼치실 새날을 향해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또 좀 더 싱그럽고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7월의 4일 첫 새벽 다시 한번 더 기쁘게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크게 웃는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평안한 주일 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영국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떠났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 항해 끝에 선교사는 중국에 다다랐죠. 이 항해 기간 동안 선교사는 배의 선원들과 친분을 쌓았는데요. 하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먼 중국까지 도대체 무얼 하러 가냐고 말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먼 땅에 혼자서 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던 선장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러 가는 거군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조용히 웃으며 답하죠.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선교사 혼자서 그 큰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며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807년 중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이자 세상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로버트 모리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도구로 주님의 어여쁜 자녀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그 모든 여정과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인 줄을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옹기장이와 김시윤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성결대학교 과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클래식 과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손양환 목사님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의 발등에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낼 정도로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하죠. 가만두어라. 아마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열왕기 하 4장 33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냐? 자기 얼굴을 그 아이의 얼굴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얼굴에,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0: 어떤 술주정뱅이, 험악한 악당이었던 아버지, 도박하고 아내만 취업해놓은 사람이 하루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2층에서 어린아이들 기도를 해주면서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뜻하지 않게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엄숙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내는 2층에서 아이들을 잠재우고 있는데 나는 층계 밑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조용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엄청 충격을 받고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자기를 휘어잡았다고 하죠. 그때 비로소 그 아빠는 내가 정말 딸을 생각해 봤나, 애들을 생각해 봤나, 아빠 노릇을 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되면서 왈칵 울음이 쏟아나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어린 딸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날 어린 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르리라 했노라.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예고하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오랜 옛날부터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의 목적이 반드시 서리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46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며 아직 이르지 않은 일도 보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통일이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에서 온 자매님이 올려드린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와도 같이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남과 북의 주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실히 승리하느니라.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이미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아,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성숙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히브리서는 내적, 외적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건면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죠. 저자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단순히 지식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기초적인 복음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며 저자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유아기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 미숙했습니다. 저자는 이 상태가 단순한 신앙의 약함을 넘어 장차 배교와 믿음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징후임을 분별했습니다. 이에 저자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수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과장된 수사법을 사용해 마음으로 일깨우며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사랑을 표현한 거죠. 결국 저자의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과 성숙에 있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더 이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본받아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문학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단락의 처음과 끝에 같은 의미의 구절을 반복하여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5장 11절에 나오는 둔하다 라는 단어와 6장 12절에 등장하는 게으르다 라는 단어는 원래 같은 어원입니다. 저자는 이 반복을 통해 단순히 언어적 유사성을 넘어서 신앙의 둔감함이 결국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 행동의 무기력함과 믿음의 정체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수미상관 구조를 활용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저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단어를 선택하여 수신자들의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둔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노스로스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12절 딱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 희귀한 단어를 반복 사용한 이유는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무딘 칼날이나 감각에 둔해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수신자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자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자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초보 교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기초로 삼아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는 여정의 출발점일 뿐 머무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저자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을 6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는 율법적 행위나 외식적 신앙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세례들이라는 표현은 물로 받는 세례뿐 아니라 구역의 정결 예식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외식적인 의식보다 내적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안수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와 사역의 위임,
축복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자 장차 있을 신자의 부활 소망을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종말론적 확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이 여섯 가지 교리는 신앙의 초석이며 기초이지만 저자는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자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숙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모든 성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향한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단순히 신앙의 열정이 식은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배교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보면 저자는 타락한 자들의 특징과 그들이 맞이할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 내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비추임을 받은 자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지적, 영적 조명을 받아 무죄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리의 빛을 인식하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맛본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맛보다 라는 의미는 실제적인 경험을 의미하며 구원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말씀의 진리와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유익을 경험한 자들이죠.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장차의 말 세상의 능력, 즉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부활의 실제적 존재를 경험한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타락하여, 즉 그리스도를 떠나 복음을 배반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여기서 타락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신앙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배교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떠나다, 배반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고대에는 왕에게 반역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배교란 단순히 신앙적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한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무효화하는 행위이며 회개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배교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속의 토대 자체를 거부하는 아주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성경이
일관

상대에게 증언하는 구원의 확실성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서로 모순되는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구절은 신학적 논쟁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그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경고성 권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당시 유대인 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내적으로 매우 심각한 신앙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강압적 박해와 사회적 배척은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일은 곧 생명과 재산,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라, 모세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라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유대교의 정체성, 율법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그리스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속죄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배교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교리적 선언이기보다는 결코 그런 배교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강력한 목회적 호소입니다. 그는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이탈할 위험에서 깨어 있도록 영적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1절에서 6장 20절 전체를 문맥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6장 4절에서 8절이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언급한 해석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질 6장 13절에서 20절에서 이어질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6장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본문 전체의 맥락은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자들에게 확증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교리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의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경고의 말씀은 그 은혜에 이르는 통로이자 수단인 것이죠. 저자의 이런 강한 경고는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의도적으로 과정법을 사용하여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만일 너의 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라 죄와 실족의 위험이 매우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저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번 비추임을 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수 없다라는 강한 표현을 통해 수신자들에게 절대로 배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의 마음으로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 9절에서 12절은 영적 격려와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신자들이 현재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격려하고 있는 거죠. 6장 9절에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경고한 6장 4절에서 8절의 목적이 단순히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저자의 경고는 배교자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깨우치기 위한 목회적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비록 영적으로 미성숙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을
삶으로

0: 실천해 왔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이를 잊지 않으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작은 섬김과 순종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의미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미래 지향적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둔한 마음과 미성숙으로 신앙적 성장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고 영적 성장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돕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장 9절에서 12절은 앞서 언급한 경고와 균형을 이루는 희망과 격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고가 성도들을 경각심 있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 이 단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현재의 부족함이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키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속적인 성숙을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따라서 6장 4절에서 8절의 엄중한 경고와 6장 9절에서 12절의 격려는 서로 보완되며 하나님은 신자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배교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셉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8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북도에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신의주와 개성, 강릉, 대전, 광주, 목포, 제주가 19도, 평양과 함흥, 춘천, 부산 18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대구, 여수가 17도, 강계가 16도, 포항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개성과 춘천, 대구, 광주, 평양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가 29도, 신의주와 함흥, 해산이 28도, 강릉과 포항, 목포가 27도, 여수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가득해지겠는데요. 반면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건강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상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목사님의 말씀과도 같이 세상 그 어떤 풍파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역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 31장 2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친 우리 영혼에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73장, 새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신여. 통합 찬송가 173장, 새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신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비전교회 박창흥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딛는 모든 발걸음과 생각들, 그리고 입술의 말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과 의지만으로 살려 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소망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0: 으로 고래가 된 새우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가로서의 그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윌버포스입니다. 26살 될 때 주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매일 자기를 성찰하는 생활, 규칙적인 기도 시간, 그리고 아침 저녁 묵상 시간, 성찰과 금식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의원을 계속 정치를 하다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친구 윌리엄 비트한테 나 의원직을 사임할까 보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런 갈등을 가지고 그 당시 런던 교구의 담당 목사였던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존 뉴턴이 윌버포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도 사람을 준비하시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요. 당신의 목회지는 국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윌버포스의 그 일기에는 내 마음은 평안한 상태로 더욱 헌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내 소명은 이 거칠고 험한 정치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참 시사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에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근데 그 부흥의 열매가 교회만 머물러요. 교회만 커지고 교인들 많아지고 또 그 열매가 신학교가 많이 생기고 신학생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목사들이 많아지고 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너 신학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학교가 정원도 못 채워요. 그렇다고 학생 수도 못 줄여요.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한 잘못이다. 저는 요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치계에 위대한 인물들을 키우지 못했을까? 왜 문학계, 경제계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들을 소명감 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키웠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나라는 몇 년간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신앙인들이 정치계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함몰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혼자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크랩함 공동체가 있었어요. 크랩함 그룹이라고 거기에는 은행가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법률가도 있었고 또 예술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목회자도 있었고 이 크랩함 그룹이 정책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가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주고 이들이 목표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경건한 삶을 살자. 우리 복음주의 신앙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룹이 그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가 때로 관찰이 안 되고 낙심할 때도 와서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꾸준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노예제도 폐지뿐만

0: 뿐만 아니라 교도소 개혁, 사회 부조리 타파, 가난한 사람 구제, 음주 도박 규제 법안, 미혼모들, 군인들, 선원들 복지를 위한 것, 동물 보호, 고아원 설립, 이런 많은 좋은 법안들을 그들이 조사해서 제공을 해줬어요. 크레팜 공동체가 유럽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영국은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불란서는요, 유혈혁명을 이뤘고요. 나중에 미국은요, 남북전쟁을 치렀어요. 6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 영국은 이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은 그래도 유럽에서 제일 먼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들을 이루었던 거죠. 사실 이 노예제도는요, 오래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집트, 그리스, 이스라엘, 로마 시대는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중세시대의 농노들, 우리나라에도 종, 이 18세기의 영국은 해상강국으로서 해군력, 그 다음에 상선들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실어다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미국의 그 신대륙에 많이 실고 가고 유럽에 공급을 했는데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하니까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원의 3분의 1 되는 무슨 뭐 뭐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나 뭐 어떤 특별한 기술 이런 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예들을 싣고 나르는 과정 속에서 그 배 안에서 전부 이걸 많이 나르기 위해서 누여가지고 짐짝 싸듯이 이렇게 놔가지고요. 25%가 도착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고 그 다음에 도착할 때쯤 돼서 이 병들어가지고 값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으면 오히려 보험료를 받으려고 그들을 그냥 물에다가 수장해서 죽이고 이런 잔혹한 일들을 벌이면서 11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이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농장 주인들, 기업가들, 선박 소유주들, 심지어 왕실까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 또 경기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기득권자들이 의회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하고 그리고 중상 모략을 시도하고 심지어 두 번이나 윌버포스를 죽이려고 암살 음모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윌버포스가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진정한 기독교와 전혀 다른 신앙체계에 대한 실제적 고찰이라는 책인데 1793년에 책을 썼어요. 그 당시에 영국의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전부 들여다볼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특징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약속에 의지하여 다른 모든 주인을 내버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확고한 목적은 선한 주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놓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자질, 영혼, 권위, 시간과 영향력, 이전에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한 나의 확고한 소망은 해군이나 군사력 또는 통치자들의 지혜, 국민들의 정신에 달려있지 않다. 이 나라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성경 인용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가운데 제일 아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나는 정치가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영역에서 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을 그분이 던지고 있어요. 당신이 자녀를 교육할 텐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자녀에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당신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사적인 시간이 나누는 대화를 잘 들어보시오. 그 대화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 당신이 부를 얻고 당신이 지위를 얻고 당신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준에 서 있어서 축복인지 아닌지 당신이 구별할 수 있을 텐데 성경적인 기준에서 그것을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부유를 생각하고 지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축복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세상 사람이요. 이렇게 윌버포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다니엘, 느헤미야, 윌버포스, 링컨, 우리 역사 속에는 뭐 이순신, 안중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들도 자기들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 준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10년, 20년 두고 우리 청년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고 또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래가 된 새우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새찬송가 모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통합찬송가, 새찬송가 모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장 마사회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 떠오르시죠?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몸이 건강한 것이 감사가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감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감정들 모두가 감사이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겠지요. 오늘이 6월 28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지나면 하반기 7월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개월 상반기 얼마나 잘 관리했나 돌아보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한 주간 잘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이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다섯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전색은 계속 녹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죠. 그리고 내일 6월 29일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두 사도는 모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사야 50장, 빌립보서 2장,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서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28일 주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온 날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예배 드리거나 선교활동을 펼 수가 없었죠.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5년 6월 28일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은 제주 극동방송이 개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30일은 전 아세아 방송이었죠. 제주 극동방송이 창사 5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아세아 방송으로 시작된 제주 극동방송은 지난 2001년 10월 1일 제주극동방송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방송으로 1970년 재단법인 아세아방송으로 설립했고요. 1973년 방송준비시설을 갖추고 호출부호 HLAG 주파수 1570kHz로 후에 주파수가 조정돼 1566kHz로 변경됐습니다만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라는 사시 아래 전파 발송을 시작합니다. 1973년 제주 북제주군의 송신서를 개설했고요. 1977년에는 극동방송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1993년 제주 송신소를 제주 본부로 승격했고 현재 방송 커버 구역은 중국 대륙 전역, 러시아 전역, 일본 남서지방, 한반도 전역입니다. 현재 하루 평균 방송시간인 한국어 18시간, 중국어 4시간 15분, 일본어 1시간 15분, 러시아어 30분 등 모두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이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3년 6월 30일 개국했습니다. 같은 날 6월 30일 화요일에 남천우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인 1969년 6월 30일에 남천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강원도 홍천 출신의 감리교 목사님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특별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작사한 한서 남

궁옥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기독교인 중심의 비밀 결사인 십자가당을 조직하기도 했었죠. 이 일이 발각돼 남천우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중국 대륙 동북 지역으로 가서 공주령 감리교회 만주 감리교 신학교 교수로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남천우 목사님이 1969년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85년 6월 30일에 이환수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환수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으로 청암교회를 오래 담임했었는데요. 특별히 극동방송 6대 이사장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죠. 이환수 목사님이 극동방송 이사장을 하고 계실 때 극동방송은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국평신도 복음전도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완수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극동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습니다. 그 이환수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85년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6월 30일 박윤선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오산학교와 신성중학교를 거쳐 평양 숭실대학과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1940년대에는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세워진 만주신학원 교수로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오가황교회를 담임하기도 하셨죠. 해방 이후에는 고려신학교, 총회신학대학, 합동신학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신학자로서 평생을 성경주석에 바쳤는데 언제나 본문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주석에 착수해 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죠. 성경 66권을 전체 주석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이 1988년 6월 30일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6월 30일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하리여이고 의료 선교사로 캐나다 대학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1890년 한국에 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원산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 동료 선교사와 함께 기도회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해 1907년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기도 했었죠. 하디 선교사님은 1909년부터 1922년까지 13년 동안 감리교 협성대학교, 오늘날 감리교 신학대학교 2대 교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4일 토요일에는 마펫 선교사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인 1870년 7월 4일 마펫 선교사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우리 이름으로는 마포 사멸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은 1890년에 내한해서 평양 선교에 주력했던 분이죠. 그 유명한 장대원 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평양 널다리골에 있는 기와집을 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장대원 교회의 출발이 되기도 하죠. 마펫 선교사님은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자신의 집에서 시작했고 초대 교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평양신학교를 확장 부흥시켰고 1925년까지 모두 355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습니다. 한국교회에 그가 끼친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마펫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인 1870년 7월 4일 출생했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이제 4월이면은 새달 7월이 시작됩니다. 새달 7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말씀 365일. 오늘도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패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0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여해지는 경우를 복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고 시편 1편 2절에서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

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의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근원이 가까워 어떤 경우에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지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과의 교제, 교통이 늘 이루어져서 삶이 윤택하고 활력이 있어 싱싱해집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 사람은 삶이 항상 싱싱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생활화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합창으로 듣겠습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성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리비히는 식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과 같은 성분을 충분히 비료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분을 똑같이 주어도 어떤 식물은 성장이 느렸습니다. 필수 비료를 더 많이 부어줘도 성장은 똑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식물의 성장이 더딘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성분이 부족해서였습니다. 필수 성분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다른 성분이 최소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식물의 성장은 정체됐습니다. 리비히가 발견한 이 최소량의 법칙은 심리학에서 나무통의 법칙으로 불립니다. 나무통에 붙어있는 나무 판자 하나만 짧아도 그 짧은 판자에 맞춰서 물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발전이 멈추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약점이 있는지 샅샅이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큰 약점 하나가 나머지 모든 강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큰 약점을 가지고 있던

바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약점을 극복했고 강점을 토대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약점과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약점이 주님 안에서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반스의 축복,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늙었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츠바 영적 대각성 집회 때 사무엘이 30대 초반이었고 20여 년이 흘렀으니까 많아야 50대 중반이거든요. 제가 그 나이가 지나서가 아니라 이거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세나 갈렙 같은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주께 쓰임을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때 삼았다고 했어요. 이 사사는 우리가 왕이 없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정체제 세워지기 수백 년 동안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군사, 리더십을 한 사람이 총괄하는 하나님이 세우는 비상 지도자였어요.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지 어떤 특정 집안에서 또는 특정 지파에서 세습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던 영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애굽과의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공식적인 집무실이 여기에 있었나 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그 라마에서부터 한 80km 떨어진 데서부터 이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기보다는 정식 후계자로 세웠다기보다는 자신을 돕는 인턴으로 세웠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하의 사무엘도 자기가 선택해서 사사를 세울 수는 없었어요. 특히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사무엘은 알지 않습니까? 엘리가 또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바로 사사로 세울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사사가 되기를 준비하는 인턴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무엘 주변에는 딱히 다른 그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들도 보이지 않았고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든 좀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서 인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또 백성들의 인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 바람이 그만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3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 참 안타깝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법으로 남의 것을 취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고결한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서도 아들들은 영 딴판이었어요. 이걸 보면 참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찌감치 그래서 이 재판의 중요성을 아시고 모세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0: 굳게
1: 굳게
0: 하느니라.
1: 하느니라.
0: 옛날에도 뇌물을 받고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왕이 없던 시대였지만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사무엘의 시대 때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이제 이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냐고 고민을 했겠죠. 제가 이걸 보면서 천하의 사무엘도 자식 교육 문제는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막중한 자리에 앉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가면 그 사람도 망하고 사람들도 다 불행해져요. 리더의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욕심으로 함부로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아들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잡을 기회를 사무엘이 놓쳤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기 자정 능력이 없으면, 내 스스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곧 남에 의해서 개역당하게 돼 있죠.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와서, 누가 와서 당신은 늙었고 라는 말하는 거지. 속으로 너는 젊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장로들이 왔으니까 뭐 장로들도 사무엘이랑 나이가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늙은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당신의 아들들을 못 믿겠다. 당신 아들들의 그런 부당한 재판을 우리가 못 믿겠다.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가 흔들리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수십 년간 사무엘이 쌓아온 영적인 권위가 이 아들들 때문에 이제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자기가 늙었다고 한 것에 대해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아들들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화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백성이 왕을 요구한 사실 자체도 그리 언짢아할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줄 거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것인데,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동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사무엘은 왕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백성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제 그만 사무엘 보고 물러나라는 얘기죠. 20여 년 전에 블레셋의 대군이 미스바에 몰려왔을 때는 사무엘한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안의 때가 됐으니까 물러나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무엘이 화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장로들이 한 말은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 옆에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옆에 나라, 이웃 나라들의 왕정 체제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린다지만 매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사사는 누구로 결정해 날지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왕을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왕궁도 있고 신하도 있고 이 시스템도 딱 갖춰져 있고, 그리고 딱딱 그 다음 왕위가 왕자로 계승이 되고, 자기들도 그런 그럴싸한 왕정 시스템을 갖추면 나라의 모양새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통치자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무엘 같은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대체할 수 있는 세상적인 리더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못된 속내를 딱

0: 감지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 화난 마음을 바로 백성들에게 폭발시키지 않고 와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살다 보면 항상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순장을 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해보면은 느낄 거예요.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영적인 리더의 자리는 억울하고 원망 듣고 욕먹는 자리예요. 모세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도 계속 도전받았어요. 이때 지도자도 욱하는 성미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맞받아쳐 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은 사무엘처럼 이걸 참고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그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라앉혀 주시고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다 들으라는 말은 말을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면서 보라는 거죠. 사무엘의 그 배신감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의 뒤에 있는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그들이 싫은 거다. 싫은 그 말이 맞죠. 백성들이 거부한 것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핑계고 실제로는 이걸 빌미삼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1: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수백 년의 히스토리가 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우상숭배였어. 하나님을 아예 버릴 수는 없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우상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인간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의 종의 자리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감사를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느끼는 배신감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베풀어주고 베풀어줘도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불순종과 반항을 참아오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베풀어줬는데도 어느 날 자식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속상하는 마음을 많이 참아오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정말 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다이렉트한 통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굴레라고 생각했어요. 이웃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적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진단을 잘못하니까 처방도 잘못 나오죠.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힘을 다 줄을 서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왕에게 자기를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조종수를 바꾸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어. 오늘도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왕을 바꾸라고 속삭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왕을 바꾸라고 그랬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세상의 화려함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실패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잠시만 왕을 바꿔보라고. 교회는 항상 그 마귀의 속삭임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

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마귀의 속삭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 대신에 이 왕정 체제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고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부딪히는 때가 참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고집을 피워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계속 압박해서 기어코 자기 뜻대로 해놓고는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했습니다.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망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과 허락하시는 뜻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복받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길은 우리의 강팍함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길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자꾸 하나님 이겨먹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이겨먹잖아요. 인생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한테 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뜻은 이렇지만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항상 제 뜻은 없는 걸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게 항상 옳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한테 이겨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라는 재앙을 만나잖아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거예요.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10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왕정체제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 주십니다. 왕은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왕이 생기게 되면 이런 현실이 벌어질 것이다. 첫째, 왕은 너희의 아들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울 것이다.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호위부대로 삼을 것이고 자신의 말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는 전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왕들의 사적인 정복욕으로 벌어지게 되는 쓸데없는 전쟁일 텐데 거기에 너희 아들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또 왕은 너희 아들들로 하여금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왕은 반드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왕의 강제 부역에 동원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는 중국의 자금성, 만리장성, 피라미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거 결정한 왕들이 자기가 지었나요? 수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지은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 아들들이 그렇게 일하는 동안 너희의 딸들도 시녀와 몸종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게 될 것이다. 너희 밭이나 밭에서 나는 수확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곡식과 양떼의 10분의 1을 왕이 거두어 가게 될 것이다. 원래 이거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싫다 그러고 왕정체제를 가지게 되면 왕이 그것을 가져가게 될 것인데 그 빼앗은 재물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의 신하들에게 인심 쓰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어가서 거대한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은 인심 쓰듯이 백성들에게 조금씩 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심성으로 나라가 베풀어주는 파퓰리즘 돈에 취하면 안 돼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낼 세금이에요. 이런 비합리적인 왕정체제가 너희들에게 지워줄 것이다. 17절 마지막 구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왕은 너희들에게 주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빼앗아갈 자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왕이 앞장서서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왕을 위해 싸우다 죽을 것이다.
우리의 왕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세상의 왕은 너희들 보고 자기 위에 죽으라고 할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세상의 왕은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지만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지만 너희가 바라는 세상의 왕들은 너희들에게 일을 주면은 십을 가져갈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에게 환상을 가지지 마라. 배고파봐야 음식 귀한 줄을 안다고 너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자유해서 지금까지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유인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웃나라 백성들을 부러워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세상의 왕들을 세울 경우에는 그것이 너희들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세상의 왕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깨야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였는데 그들은 세상의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후손에게 어떤 올무가 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들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여러분이 세상의 왕에게 줄을 서잖아요. 그날에 재앙의 때 위기의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택한 왕에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택한 왕은 재앙의 때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탕자가 돈 싸들고 집을 뛰쳐나갈 때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이 아들 성종으로 볼 때 험한 세상에서 이 돈을 탕진하고 망할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격을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겨먹고 세상의 왕을 택하겠다고 나갈 때 말리고 경고하고 말리다가 듣지 않을 때 우리를 놔주십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경고를 했는데도 이 장로들이 요지부동이었어요. 19절 20절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영적으로 강팍해지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자신의 인생을 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허탈해지는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아멘하고 나가셔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엉뚱하게 살 때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미워하고 기가 차죠.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갔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셔도 크게 알아듣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심오하게 알아듣고 빨리 인생을 고쳐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한테 져요 항상. 하나님한테 설득당해요.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귓등으로 들어요. 뭐 속이의 경읽기죠. 끝까지 세상 왕을 달라고 고집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 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겠어.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나도 옆집 아버지 같은 아버지 갖고 싶다. 옆집 아버지가 완전히 인간 말종의 옆집 아버지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왕의 백성이 되겠다고 합니다. 사자의 아들이 승냥이 새끼가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거라고 천만의 말씀. 세상의 왕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요.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세우겠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싸워

0: 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겨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왕의 줄을 서겠다는 거죠. 그러면 멋진 나라들이 될 것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세상같이 되라고 해요. 유행 따라 살려고 해요. 뉴스 따라 결정하라고 합니다. 딴집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해. 딴집 은퇴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세상의 힘을 빌려 성공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이 위기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렇게 유혹이 올 거예요. 세상의 왕의 손을 잡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뿌리쳐야 되죠.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는 끝까지 벗어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같이 되지 말라는 말이 그 뜻 아닙니까?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않겠다면 자기 말대로 살게끔 한번 왕을 세워줘 보라. 스스로 깨닫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왕정체제의 실상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왕을 세우게 하시는데 다만 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찾게 하셨습니다. 그 왕정체제가 그래도 신본주의 왕정체제가 되게끔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해도 그것이 최악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조절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이란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삶이 아니라 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의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왕권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살짝 예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왕의 손을 잡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가 평안할 때, 풍족할 때 또는 가난하고 힘들 때 이 속삭임을 줄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를 속였던 마귀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이때만 예수님 아닌 다른 왕을 섬겨보면 어떻겠냐고 유혹할 것입니다. 애들 대학교 갈 때까지만 내 말을 듣고 내 방법대로 아이를 키워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잠깐만 눈 딱 감고 다른 왕의 인도를 받아보라고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좀 답답하지만 지금 눈에 확실히 보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툰어 물러가라. 정신을 차리셔야 되죠. 뺨을 탁탁 때리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자의 아들이 승냥이 새끼가 될 수는 없어.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거야. 그분만이 우리의 직장을 다스릴 거야. 세상 모든 애들이 고3되면은 교회 안 보내도 우리 애는 교회 갈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애는 세상에 너저런 애들이 아니라 다니엘이기 때문이야. 세상에 어떤 모든 사람들이 돈 보고 직장을 선택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지로 알고 직장을 선택할 거야.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속삭임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정향교회 조성은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의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근간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세워갈 때에도 여전히 그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위정자들과 또 나라의 모든 영역까지 미치며 역사할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서우니 주의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오랫동안 자네와 사귀었지만 한 번도 자네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자네의 그 믿음이 참 부럽네. 그러자 친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의 겉을 볼 뿐이네. 내가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 아무도 모를 걸세. 라고 말이죠. 이렇듯 참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해방도 아닙니다. 참는 것은 단지 억압일 뿐이기에 언젠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방됩니다. 분노가 생겨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에서 자기가 죽으면 손을 묶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수의의 긴 소매 속에 손을 가리고 허리에 묶게 되어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묶지 말도록 유언한 것은 모든 조객에게 자신의 빈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또 많은 나라를 굴복시킨 손이었습니다. 노획한 재물과 노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거지와 다를 바 없이 빈손이 된다는 것을 죽은 뒤 실감 있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지금 나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고백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몇 푼 되지 않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를 포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

나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15살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Let me out. 바로 나를 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의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유란 짐승조차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패트릭 헨리가 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회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 근심이 가득할 때, 곤경으로 눈물 흘릴 때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을 느끼십시오. 염려들이 스르르 풀려 하나님께 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숨은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시고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세상의 염려, 문제, 위험, 시험, 그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그 바위 위에 서면 당신은 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자녀, 왕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성령님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저를 숨겨주십시오. 바위 위로 올려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한 사람이 시장에서 새장에 갇혀 있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주인은 이 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매일 최고급 모이를 주고 마당 한가운데 황금으로 만든 화려한 새장을 선물하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환경이었지만 새는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고 슬픈 울음소리만 낼 뿐이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인이 마침내 새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치며 가장 행복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황금 새장 속의 안전함보다 비바람이 불더라도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이 새에게는 진정한 자유였던 겁니다. 우리 영혼이 누리는 참된 자유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성공을 뜻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나를 옭아매는 죄와 염려의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기준과 불안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펼쳐보면 어떨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밝게 인사를 나누었거나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잠깐 잡아주었을 때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상하게 내 기분이 더 좋아지고요. 또 하루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런 룩스가 참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평소보다 엔돌핀이 3배나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고요.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남을 도울 때 찾아오는 기분 좋은 행복감을 헬퍼사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친절을 베풀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나 자신이라는 뜻이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과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7절을 보면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이죠. 결국 남에게 베푸는 다정함이 내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던 겁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겠죠?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분들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부터 또 늘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툭 던지는 고마움의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도요.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라고 다독여주는 그 시간까지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천연 영양제, 친절이라는 영양제를 함께 먹어볼까요? 모닝프레이즈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라이플로드 싱어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서 친절이 결국 내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앨런 룩스의 연구를 전해드렸는데요. 생각해보면 비용도 들지 않죠? 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 이 다정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빡빡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단단한 말씀과 친절함으로 오늘도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안나영의 여정, 마커스 워십 찬양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크룩스의 나는 비록 약하나 인천시립합창단의 능하신 주의 손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헬퍼스 하이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함께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정하게 대할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기분 좋은 행복감 오늘 꼭 한 번씩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내 영혼을 가장 따뜻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1차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성장, 십불인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또 3차트에서는 심판과 종말, 자, 4번 차트에서는 용서와 은혜,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5차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으로 거기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비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0장 1절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것은 어디 비유다고요? 천국의 비유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알았죠? 베드로에서 1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닮기 위해서. 누구 닮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 닮았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격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싸나운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사람 되자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죠. 영적으로는. 그러나 육적으로는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다. 예수님 닮읍시다. 믿음의 결국은 누구를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우리도 예수님 닮는. 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랬지요. 0시에 나갔다. 몇 시에 나갔다? 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바로 7시가 되는 거예요. 6시간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이른 아침에 0시에 나갔어요. 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에 나갔어요. 그다음 제 3시에 나갔어요.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제 6시가 나왔다. 6시면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그리고 9시에 나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럼 몇 번 나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갔죠? 몇 번 나갔다고요? 다섯 번. 3시. 제 오후 3시. 그래서 11시는 뭘 또 한 번 더 있네. 3시 나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언제 나갔어요? 11시.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 몇 번 나갔어요? 다시 6시,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총 몇 번? 다섯 번 나갔대요. 다섯 번 나가서 사람들에게 뭐를 약속했어요?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상당히 주리라.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그들과 뭐를 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나고 이제 늦게 온 사람 먼저 돈을 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 먼저 줘요. 얼마를 줄까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몇 시간 일했어요? 한 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한 대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침 새벽에 6시에 온 사람은 얼마 받아야 될까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이 몇 자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일찍 온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에 너무하시지 않냐고. 우리는 언제부터 와서? 새벽에부터 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는데 지금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똑같이 우리랑 대우하느냐? 그래도 되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께 따지 왕에 따 주인에게 따졌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 것이나 받고 가라.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와 나와 약속이 얼마 했냐? 얼마 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려고 그러면 약속대로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심령이, 심기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첫째로 한번 따라옵니다. 더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풍성하게 더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한 노동자의 품삯은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항상 늘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뭐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도 얼마 있어야 살고 일찍 온 사람도 얼마 있으면 살고 한 데나리온씩 가지고 있으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 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동일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목적,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속아주시는 하나님. 자, 끝없이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왜 어떤 하나님? 속아주신 하나님. 6시에도 나갔지만 오후 5시에도 나갔어요. 5시에 나갔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왜 종일토록 여기서 서 있느냐,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거죠. 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몇 번 나가셨어요? 다섯 번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종일토록 자기가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놈들 왜 거짓말하느냐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 우리 6절 7절 읽어봐요.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서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실컷 너희는 놀고 섰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놀고 있다가 와가지고 그제서야 와서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기회 잃어버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 끄지 않기를 심판하여 이기기까지 기다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기회를 잃어버린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오늘 새벽에 예배하면서 아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 사랑하는 자녀들 주신 것도 감사.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것도 감사. 기도원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 그죠? 부모 형제 주신 것도 감사. 멋진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주신 것도 감사. 이렇게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감사. 여러분도 감사해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또 뭐가 또 감사할까요? 이렇게 잘생긴 것도 감사. 여러분도 해봐요. 아따 부담스러워. 그렇죠? 이렇게 잘생긴 것도 감사. 우리 버지니아가 웃었어요. 자, 하여튼간에 감사. 그죠? 우리 모두가 감사죠?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못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남들보다 좀 못난 거, 남들보다 조금 모자란 거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만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속아주시고 정말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변함 없는 성도가 있어요. 반면 어떤 성도는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난리치는 성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성도를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 끄지 않기를 심판하여 이기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뭐를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0: 우리는 절대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는데 늦게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삽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말씀인데 김정렬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 여기 한 왕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즉 예수님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장차 700여 년 후에 한 왕이 이 나라에 나타나서 너희들을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은 정의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러면 그 한 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데 공의와 정의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있어 역사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기 왕은 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은 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가를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왕의 통치 받는 자, 첫째,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십니다.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 첫째,